0: 要的是要弄清楚问题到底发生在哪里，劳动者遇到困难时候能找谁，那后续有没有持续性的管理和帮助。
1: 한정우후동의협회도행정기관과민간단체지역사회가함께협력해야한다는점을계속강조하고있습니다누구나안전하고존중받는환경에서일할수있어야겠죠
0: 那么第三条啊，就是今天我旁边的这位美女主持人啊，雅欣姐。那么雅欣姐呢，想给大家分享的喜事。
1: 감사합니다사실얼마전그8월21일에드디어박사학위를받고졸업했습니다제가특히박사졸업생대표로연설까지하게되어저에게는더욱뜻깊고잊지못한졸업식이었거든요협회회장님과임원분들께서도함께자리해축하해주셔서정말감사했습니다오랜시간곁에서응원해주시고힘이되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0: 那么再次给我们雅欣姐一些掌声啊。那么对于像第四条呢，那么就是在到了我们的8月28号应中国驻光州总领事馆的邀请，韩中友好同行协会会长及家属主要干部一行访问了总领事馆，并与总领事馆方面进行了交流。
1: 네구진치총영사님께서그동안한중우호동행협회가한중우호증진과민간교류를위해꾸준히활동해온점을격려해주셨고요협회관계자들과함께소통하고교류하는뜻깊은자리도마련해주셨습니다
0: 那么这样的交流啊，也让彼此有了更多的了解，希望今后协会能够继续发挥民间交流的桥梁作用，为韩中友好增添更多的力量。
1: 네앞으로도이런만남과교류가꾸준히이어지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0: 那么第五条啊，就是在8月30号将举行劳动人权支援案例会分享会，那么来自不同国家和地区的活动人士交流会拖欠工资、工伤等实际案例，以及遇到的问题时如何诉讼、如何寻求帮助。
1: 언어와정보가부족하면사실권리가있어도어떻게도움을받아야할지모를수가있잖아요그래서현장의정보제공과연결이정말중요합니다
0: 那么希望以后啊，我们说拖欠工资这个词的机会越来越少。那好了，协会呢动态呢就先到这里，接下来我们今天的主角要登场了。
1: 어느새9월입니다가을은흔히결실의계절이라고하잖아요그런데오늘오신게스트에게는정말특별한결실이기다리고있습니다
0: 那么今天呢我们要聊的是一个非常温暖啊也是非常真实的话题从一个人慢慢变成两个人的旅程
1: 오늘은예비엄마감웅씨그리고감웅씨의어머니를함께모셨습니다환영합니다
2: 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오랜만에한정동행라디오에다시오게돼서정말반갑습니다임신하고나서생활도생각도많이달라졌는데오늘은너무거창하게말하기보다제가실제로겪은작은변화들을편하게얘기해보려고합니다
3: 大家好我是佳梦的妈妈第一次参加广播节目还有点紧张呢不过今天聊的是女儿怀孕我想我应能说不少
0: 那么今天这个组合啊很有意思那一位是已经当了20多年的妈妈是资深选手那是一位是正在进入新手村的准妈妈那我们就看看两代人的答案到底有什么一样和不一样
1: 좋습니다그럼정말처음부터시작해볼까요
0: 而且我们今天不做这个孕期知识的考试啊也不用背这个标准答案那我们更想听到的是一个充满爱的家庭在等待宝宝的时候那真实的一天到底是什么样的
3: 这样我就放心了要是考试我可没准备
2: 엄마는준비안해도할말이많잖아요
1: 그럴게요감웅씨
2: 네
1: 처음임신사실을확인했던순간이있잖아요사실 、네、저도많이궁금하거든요아직도기억나시죠
2: 네당연히기억하죠결과를보는데기쁘고설레기도했지만제일먼저든생각은 이게 진짜라고 였어요. 드라마처럼 소리를 찌르거나 눈물을 펑펑 흘리지는 않았고요. 한동안 그냥 바라봤어요. 아, 진짜 시작됐구나.
0: 是啊，就那像我们刚才佳梦说的一样，那有时候人生的大事儿呢，反而不是哇的一声，而是安静几秒钟之后，突然意识到啊，好像从今天开始，我要开始变得不一样了。
2: 맞아요. 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달라진 게 거의 없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엄청 큰 변화가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1: 그리고 한정 다문화 가정이라는 점에서도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아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저희 부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두 가족이 더 가까이 연결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 那阿姨啊，其实我想问您一下啊，就是第一次听到女儿怀孕，您的第一反应是什么？当然高兴了，高兴完了马上就开始担心，她一个人在韩国，吃饭怎么办呢？餐点怎么办呢？不舒服的时候怎么办呢？做妈妈的就是这样，女儿说我很好。
2: 진짜예요. 제가 엄마 나 괜찮아 라고 말하면 엄마는 이미 다음 질문 3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밥은? 잠은? 병원은?
3: 我不问才奇怪呢。
0: 那这就是妈妈的自动更新型模式系统啊。那孩子长多大都得问。
1: 그래도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 뒤에는 두 분 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겠어요.
3: 过来以前我每天靠视频聊天，他一不接电话，我都怀疑是不是不想让我看他有没有好好吃饭。
2: 엄마, 그건 진짜 카메라 문제였어요.
0: 那看来妈妈真正担心的不是这个不接电话的问题啊，而是那几分钟看不见佳梦，然后就是感觉好像佳梦没有好好照顾自己。
2: 확실해요. 엄마가 너무 세세하게 챙길 때는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니야 싶다가도 또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요. 결국 잔소리도 사랑이라는 걸 요즘 더 느껴요.
1: 그러면 임신 후 일상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였어요?
2: 저는 나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바쁘면 잠도 줄이고 밥도 대충 먹고 운동도 했다가 안 했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몸 상태를 훨씬 자주 확인하게 돼요.
0: 那以前照顾自己啊是有空再说，现在呢就变成了这是今天的首要任务。
2: 맞아요. 특히 음식 볼 때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맛있나? 가장 첫 번째이었다면 지금은 단백질은 충분한가? 채소는 먹었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를 생각해요.
3: 他现在吃一顿饭特别复杂，以前说好吃就行，现在会说这个蛋白质不够，这个碳水有点多，再来点蔬菜。 我有时候觉得他不是在吃饭，是在开营养会议。
2: 그걸 인정해요. 저도 가끔 제가 너무 웃겨요. 그냥 밥 한 끼인데 머릿속으로 분석을 시작하거든요.
1: 그래도 예전처럼 체중 숫자만 보는 식단 관리와는 느낌이 다르겠네요.
2: 네, 지금은 살을 빼기 위해서라기보다 오늘 내가 잘 먹은 게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요.
0: 我现在也学着跟着他，我现在也跟着他学了一点。怀孕不是一句多吃点就行，吃的合适，身体舒服更重要。那不过这里啊，也要提醒一下咱们的听众朋友，每个人的孕期的状况和情况是不一样的。那别人适合的饮食和运动呢，也不一定适合自己。这个呢，还是要根据产检结果和医生的建议来调整啊。
2: 맞아요. 저도 비교적 편안하게 지나온 편이지만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1: 특히 임신 이야기는 주변에서 조언이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누구는 저렇게 한대. 같은 말도 많고요.
2: 맞아요. 감사한 조언도 많지만 너무 많이 들으면 오히려 헷갈릴 때도 있어요.
0: 那所以啊，我们

0: 그리고 올해 여름이 워낙 더웠잖아요. 가족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 혼자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에어컨 온도를 계속 확인할 때도 있었어요.
1: 那睡眠和怕热呢，都算是比较常见的问题啊。那佳梦，我想问你一下，你觉得最神奇的变化是什么？
0: 아기의 태동이에요. 처음에는 배 안에서 살짝 꿈틀거리거나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있어도 이게 아기인가? 그냥 배에서 나는 느낌인가? 헷갈렸어요.
2: 언제, 이게 진짜 태동이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0: 초음파 검사할 때였어요. 화면 속 아기가 갑자기 다리를 쭉 뻗는데 제가 전에 느꼈던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거였구나 싶었죠. 그 뒤로는 배에서 툭 움직이면 우리 아기도 파티 시작했네 해요.
1: 从我知道有一个宝宝到我好像真的能感觉到他在里面动，哎，那个感觉好像一下子是不是就不一样了？
0: 네, 정말 그래요. 아직 얼굴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태동 하나만으로 진짜 여기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2: 그럼 남편분도 태동을 같이 느끼시나요?
0: 그거 제일 웃겨요.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엄청 움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보 빨리 와, 지금 움직여 하고 부르면 남편이 와서 손을 딱 올려요. 그러면 정적.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1: 宝宝估计心里头的 QS 아是什么？爸爸来了，好，那我先下线。
0: 맞아요. 남편이 한참 기다리다 포기하고 가면 다시 움직여요. 그래서 벌써 낯을 가리나 하고 둘이 같이 웃어요.
3: 我第一次摸到胎动的时候，也觉得特别神奇。以前我总觉得怀孕是女儿告诉我的一件事。真正摸到那一下，才觉得宝宝好像在跟家里人打招呼。
1: 那胎动还有家庭群上线的感觉啊。
2: 그럼 저희가 음악 듣고 볼까요? 좀 쉴까요?
1: 那我们接下来来听一个音乐吧。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서 쌍점 검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1: 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 긴장하면서도 기대가 돼요. 특히 초음파 보는 날은 오늘은 또 얼마나 자랐을까 궁금해요. 의사 선생님이 조수에 맞게 잘 자라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한마디가 정말 안심돼요.
2: 아, 阿姨，我问您一下啊，是不是女儿一回家，您就先问宝宝是不是怎么样了？
3: 对呀、啊。他说完，我回来啦，我就想问宝宝怎么样啊？
1: 엄마는너괜찮아보다아기는괜찮아가먼저예요초음파사진보여드리면아직잘보이지도않은데누구닮았는지연구합니다
3: 现在看不出来，也得先研究研究。
2: 那么长辈啊，看这个超声照片的想象力，好像一般要都比这个医生丰富一点。
0: 외국인으로병원에다니면언어는어땠어요?일상한국어와의료한국어는또다르잖아요.
1: 맞아요.일상생활은괜찮은데검사이름이나의학용어가갑자기나오면,어?이게무슨말이지?할때가있어요.그래서자세히설명을들을때는남편도움도많이많이받아요.
2: 那么日常韩语是没有问题啊，但是不代表咱们这个医学的韩语呢也能马上听得懂。那怀孕以后呢，好像又是等于多修了一门这个妇产科专业的韩语，是不是这样，佳梦？
1: 네,재미있는건임신하면서한국어를또새로배우는느낌이든다는거예요.가끔의사선생님이말씀을바로알아들으면속으로오,나이제이 단어도알아듣네?하고혼자뿌듯해요.
2: 那我们家梦啊，不光升级成这样的准妈妈，那么她的韩语词汇量呢，也应该是要有这个快速的提升吧。
0: 그럼임신출산과관련한공공지원도직접알아보셨나요?
1: 네,보건소에임신부로등록하면엽산제나철분제같은지원을신청할수있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처럼출산전후에이용할수있는제도도있더라고요.다만,대상과내용은지역이나생활에따라달라질수있어서저는꼭보건소나공식안내를직접확인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2: 那这一点真的是非常重要啊！节目里听到的是有这些渠道，但是真正申请的时候，一定要看到自己所在的地区、身份和医院的官方条件。
0: 그렇죠.특히타국에서임신을준비하는분들을모르는게있으면혼자고민하지말고병원이나보건소에적극적으로물어보셨으면좋겠습니다.
2: 那么接下来啊，我就是想问问阿姨了。那么来到韩国陪女儿后，您最大的感受是什么？
3: 就是终于能亲眼看着她了。以前打电话、打视频，她说挺好的，我也不知道到底好不好。现在她吃什么，睡得怎么样，有没有出去走一走，我都能看得见，心里踏实多了。
1: 엄마가온뒤제생활소생활에서가장큰변화는집에오늘뭐먹고싶어?라고물어보는사람이생긴거예요.혼자있을때는귀찮으면대충먹을때도있었는데이제는그게거의불가능합니다.
3: 怀孕了,饭当然要好好吃啊。
2: 哎呀,听这语气就知道哈,这家里的饮食管理委员会的主任是谁了?
1: 그런데식사만해도세대차이가조금있어요.엄마는임신했으면잘먹고많이보충해야지라는쪽이고저는무조건많이먹기보다균형있게먹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3: 我们那个年代很多人确实就是多吃多补现在年轻人会看营养搭配知道得更细
2: 那所以现在家里的这个餐桌上啊，可能同时有两套的理论。妈妈说再吃一点，然后女儿说已经营养够了。
1: 네그리고마지막결론은보통엄마가한숟가락더줍니다。
3: 他吃不吃是他的事儿，我夹不夹是我的事儿。
0: 서로 다르지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경험과 새로운 정보를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네, 엄마에게는 직접 살아온 경험이 있고 저는 지금 새롭게 접하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오히려 서로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3: 而且啊，我个人认为，就是阿姨来到韩国，那不仅仅照顾的是家梦，而且自己也应该是在适应新的语言和生活环境之中吧。对，很多习惯都不一样，但是因为是女儿，就慢慢适应吧。
0: 어머니는 운동도 꾸준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3: 哦，我在国内是跑团的一个成员，也学过科学跑步，断断续续跑了六七年了。其实最早跑步是母亲节，有一年母亲节，佳梦叫我一块去跑步，然后就这样跑开始我的跑步生涯。
1: 네, 엄마 체력이 저보다 좋아요. 한국에 오면 저 챙기느라 운동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저를 챙기면서 본인 운동 시간도 꼭 만드세요. 그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2: 나 자멍, 你自己怀孕了之后，你还运动吗？
1: 예전에는 운동 목적이 체중이나 몸매였다면 지금은 체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출산과 육아를 잘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자는 쪽으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물론 무리하지 않고 불편하면 바로 쉬는 게 먼저예요.
3: 他有时候运动的气喘吁吁，我就会担心他是不是运动强度太大了。那所以啊。
2: 听这个两位的意见呢，就是最后还是那句话，运动呢不是为了完成任务啊，孕期呢尤其不能跟这个别人去比较，那身体的舒服安全它更为重要。
0: 그럼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 두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어떤 기대가 있나요?
1: 네, 저는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외가 가족은 중국에 있으니까 아이가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 那以后啊，家里就有可能会出现一个很有趣的场景。那爸爸呢，对着我们宝宝说韩语，然后外婆呢，对着我们宝宝说中文，然后妈妈呢，看情况两边切换。
1: 아마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이에게 자 오늘 중국어 단어 5개 외우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집 안에서 두 언어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환경이면 좋겠어요.
3: 我就一个简单的愿望，希望外甥女儿以后能听懂我说话，这样我跟她说悄悄话的时候，不用女儿来翻译。
1: 그런데 엄마가 중국어로 잔소리하면 제가 옆에서 못 들은 척할 수 없겠네요.
2: 那以后宝宝啊，可能是我们家里面语言能力最强的人，谁说什么他都听得懂，然后谁也骗不了他。
0: 두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어를 하나 더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결되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기는 일이기도 하겠네요.
1: 네, 맞아요.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보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두 가지 언어가 함께 있는 집이구나 하고 편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2: 那我们前面啊，其实都聊得挺温暖的，但是佳梦，我虽然我不是母亲啊，但是我心里头应该是知道的，就是怀孕呢，肯定不可能都是每天岁月静好的状态。那有没有就是说现实中发生的这种小烦恼，或者是小郁闷，这种小情绪有吗？
1: 당연히 있죠. 그건 배고픔이에요. 어떤 날은 저녁만 되면 나 오늘 분명히 많이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지 싶어요. 그러면 집에서 뭘 먹을지 찾기 시작해요.
3: 네, 会到处找吃的.
1: 그렇다고 무조건 참거나 아무거나 먹지는 않으려고 해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가끔은 중국 음식이나 달달한 디저트가 정말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0: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1: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해도 가끔 정말 먹고 싶은 건 조금 맛있게 먹어요. 저는 임신 기간을 매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것 같더라고요.
2: 那么所以啊，我个人理解，那就是今天吃的好呢，也是一天；然后今天呢，我胃口没有，不想吃也是一天；那我今天累了，我就多休息一会儿。哎，我今天我睡起来了，有精神，我想多运动一会儿也是一天。那么我觉得怀胎十月呢，它不是考试，就没有必要每天要用固定的章程来去框架自己，这也不是不需要我们去打满分。맞아요.
1: 제 몸의 이야기를 잘 듣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가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해요.
2: 我现在呀也比刚来的时候放松了一些，开始我什么都想管，后来我发现他自己其实也在很认真地学习照顾自己。那这可能也是母女关系的一个新阶段啊。妈妈呢，其实现在还在照顾着我们家梦，但是呢，也要慢慢相信家梦正在成为妈妈。
3: 那么阿姨，我呢还想再问您一个问题啊，就是从知道女儿怀孕到现在，您觉得她的最大的变化是什么？我觉得她成熟了很多。以前她再大，我还是觉得她是我的女儿，很多事情我要操心。现在她自己也当妈妈了，开始为另一个生命考虑了很多事情。
1: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뭉클하네요. 저는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야 엄마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임신하고 보니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미 조금씩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0: 아직 만나지 않았는데도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군요.
1: 네, 이건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키우게 될까 생각하면서 제 생활을 조금씩 바꾸고 있으니까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2: 那, 아이, 您 有没有 一句话呢, 想对 咱们 即将 出生的 宝宝说呀?
3: 希望他顺顺利利, 健健康康的 出生, 以后平安快乐, 也希望他知道, 不管以后在哪里生活, 他在中国有外公外婆, 在韩国也有爱他的家人。
0: 정말 따뜻한 말이시네요. 자, 다 힘드시죠? 우리가 음악 듣고 올까요?
2: 네, 咱们现在来听一首好听的音乐吧。

0: 어이.
1: 오 잔드만 늘.
0: 나 스스로 좀 먹고 로요 왜?
1: 오 잔드만 늘.
0: 아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임신 중이거나 타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1: 네, 저는 몸의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모든 걸 예전처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단 지금의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원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모르는 건 물어보고 힘들면 도움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거든요.
2: 我觉得这一点特别重要。人在国外，身体不舒服，听不明白，拿不准的时候，不要什么都自己扛着，该问就问，该求助就求助。
3: 这不是全部都准备好了才有资格当妈妈啊，而是呢，我觉得好像人生就是这样，我们一直在成为妈妈，也在这条道路上呢，边走边学。
1: 네, 완벽한 엄마가 되기보다 아이와 함께 조금씩 성장하고 싶어요.
3: 那10个月听起来好像真的很长啊，可是真正说起来呢，它又是由很多这种小事情组成。比如说啦，像我们第一次产检，然后呢，比如说再到后面的一顿饭、一次睡不好、一次胎动、一次生病，但是我又没有办法吃药，然后还有这种各种各样的事情，比如说家梦和妈妈工作上面的事情可能也会有，然后或者是这种等等，那么。还有一句啊，就是还有，比如说像我们阿姨说的“佳梦，你吃饭了吗？你得赶紧给我好好吃饭了。”像类似这种的话，什么想法呢？
1: 어, 저는 그건 진짜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쵸. 사실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한국에서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강웅 씨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저는 결혼을 안 했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지만 두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1: 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임신 중인 분들도 하루하루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기 속도로 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也祝所有正在等待新生命的家庭平安健康。
3: 那么今天再次谢谢我们佳梦和阿姨啊，那么也祝佳梦和宝宝接下来的生活呢，能够一切顺利。
0: 두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머니도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강웅 씨도 뭐 요새 뭐 운동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진짜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요. 저도
1: 네.
0: 운동 좋아하거든요.
1: 네.
3: 아, 我记得好像是不是雅欣姐特别喜欢运动啊？是。
0: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 스트레스 푸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좀 맞은 편이라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헬스장 가기도 하고, 풀댄스 하기도 하고, 또 거기 러닝도 해요.
3: 但我感觉哈，真的好像我得跟着阿姨和雅欣姐学，因为为什么？我感觉好像就是我每天一直，我一有压力，我不是选择动，我是喜欢吃。然后呢，我就也会发现自己的身体的这种为了健康啊，会有一点点，会有这种很大的负担。
0: 잘 됐다. 어차피 그 자기가 지금 박사 수료했잖아요. 그쵸? 같이 해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0: 부를 거예요, 나중에 진짜.
3: 네. 약속해요.
0: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한종 동해 라디오 정보 제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을 하거나 가정을 돌보면서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 那么今天呢，我们就是接着以这个湖源大学为例，然后聊一聊在韩国生活的多文化家庭成员、外国人。然后呢，就是如果想重新再走进校园的话，可以关注哪些学习机会？这里面啊，我们不念招生简章，我们是直接听上学的人来怎么说。
0: 마침 오늘 게스트인 감원 씨가 후원대학교 치위생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죠. 임신 이야기 끝나는데 또 인터뷰를 해야겠네요. 오늘 정말 바쁘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1: 네, 괜찮아요. 오늘 할 말 많아서 다 하고 갈게요.
3: 那佳梦，你愿不愿意在咱们这个节目里面说一下啊？你为什么是想重新开始学习？这个契机是什么？
1: 저는 한동안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후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두춘매 회장님을 통해 후원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제 성격과 장점을 봤을 때 치유생학과랑 잘 맞을 거라고 조언을 듣고 치유생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3: 那么如果你这个重新上学然后不只是为了再拿一个学历而是先找到了自己真正想学的也愿意继续做下去的方向我理解的是这个意思吗?
1: 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모르는 걸 질문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해요.
3: 那么佳梦啊，同样我还是有一个比较好奇的问题。那么像在这个的过程中，也一定和你在之前在咱们节目中说这个，比如说怀孕啊这种小困难，这种，那么现在咱们又重新开始在湖源大学上学了，那所以在这个过程中，是不是也会有这种困难的情况发生呢？
1: 네, 어려운 경우도 있죠. 특히 치유생은 이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습도 있어서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직접 해보면서 아, 나도 이걸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성취감이 커요.
0: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저희 조천매 회장님을 통해서 후원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격이나 장점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조언을 듣고 나서 바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은 그냥 조언을 듣고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조언만 듣고 바로 간 거 아니고 그냥 제 성격에 저희 성격에도 맞고 제가 치과에서 일을 해봤다가 그쪽으로 관심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사실 우리가 전공을 선택할 때도 일자리를 찾을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의미 부여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잘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정말 진짜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전공 외에도 방학 중에서도 무슨 자격증 과정에도 참여했다고요? 안 쉬어요? 괜찮아요?
1: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 후원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매번 방학 동안 저도 진행해요. 저는 이중언어 강사, 세계문화 지도사 같은 교육 과정에도 참여했어요.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에게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 발견한 게 더 큰 수확이었어요.
3: 是的，像刚才啊，雅欣姐她不是提到了吗？就是说，这个咱们都是利用这种放假这种时间，然后周六周天利用自己休息的时间去参加。那么在这个过程中啊，会有一些什么难点，或者是这种比较不太方面的地方？因为事实上啊，是我本人现在呢，也是和，哎，佳梦，咱俩是一起的，对吧？我记得咱俩当时是一起拿的那个双语言讲师资格证，然后还有那个世界文化指导师资格证。然后呢，因为现在啊，就是佳梦呢，她可能就是因为这个孕期，然后加上她自己的工作也特别繁忙，所以呢，一开始我们是一起又报了这个儿童料理指导师的这个资格证，还有这个学校安全指导师的资格证。 但是我呢是后面这两个我还是去按时参加了，但是可能给我个人最主要的感觉吧，就是像因为像我呢不是属于户。 湖源大的学生，我是旁边泉州大的这个在留学生，那么所以呢，像通过在通过湖源大这种链接，然后去了解咱们的资格证，好像我觉得好像客观上也是弥补了一种我高中时代并没有去好好学习的这种遗憾，因为就是那句老话嘛，你 欠多少之后补多少，就一直就给我是这种感觉。其实，尤其是像我现在呢，就是一边在写着这个博士论文，然后一边又要考资格证，然后一边呢又要就是工作的这个情况啊，其实很多时候我觉得这个成年人重新在学习最大的门槛其实不是考试，因为我觉得反而考试你提前背一背、记一记，你用心看那么二十四个小时，好像也能进进进去点东西。但是，反而是反反复复的在一直问自己心里的状态啊，是不是我现在行动好像有点晚了？看我这个韩国语，看我这个学习成绩，看我这个论文进度，然后再看我这个业绩能力，好像都差人家点儿。那是不是？哎呀？
1: 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망설였어.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대학에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나이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후원대학교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과 중도 입구 자녀에게는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하고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등록금을 지원한 뒤 투픽 취득 등 일정 요건을 총촉하면 계속해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수업 환경을 마련해주는 부분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토요일 주말 반에는 아이가 있는 학생들도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일요일에도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다시 공부까지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유로 대학 진학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후원대학교는 다시 한번 새로운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직접 느낀 부분이라 이야기하다 보니 후원대학교 자랑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도 혹시 지금 내가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이 때문에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0: 네,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 라는 말이 참 좋네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학기를 네. 듣다 보니 가몽 씨가 어느새 후원대학교 홍보대사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뭐 그 자랑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충분히 그냥 자랑해도 돼요.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학교 생활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까 싶기도 하고요.
1: 네.
0: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가몽 씨. 저희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사랑합니다.
0: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도 후원대학교에 관심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나 외국인 주민이 계시다면 후원대학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후남심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굳이 그 후원대학교 학생만 자격증 반을 참석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는 다 참석 가능하는 거죠.
4: 是的，因为像我呢，就不是湖源大的学生，我是泉州大学的学生，然后呢，就是也是为了自己的这个未来的这个进路嘛，就是想着说是看能不能多学一点。那以后呢，我有这些资格证，我是否就是去这个社会上，我跟人家竞争的时候，可能会有更具有优势，然后呢，就是通过我们协会，然后看看想能不能报名。哎，结果的话，湖源大学这边是都收的。嗯，참
0: 되게 좋은 것 같아요.
4: 네, 맞아요.
0: 그리고 이런 기회도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지원까지 해줬는데, 그쵸? 그리고 학교나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혜택이 많다는 것만 보기보다는 나의 생활 여건과 잘 맞는지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몽 씨도 아까 그냥 조언만 듣고 물론 조언을 들었죠. 근데 자기의 상황과 맞는지도 한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였잖아요. 수업 시간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통학은 가능한지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등록금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어 교육이나 자격증 과정처럼 실제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찾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시작해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문 씨의 이야기처럼 도전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4: 对，但是其实哈，我个人也感觉，就是别只看学校好不好四个字儿，然后要看现在这个东西适不适合我。然后呢，也别说是想着，哎呀，这个地方它可以这样那样，哎，这个学校好，或者是那个学校它，就是比如说像咱们刚才这种资格证考取的会比较多。但是其实最重要的目的不是我们为了要考资格证而去考资格证，也不是为了我们要去好的 学校就去好的学校，因为事实上你没有这个资格证也是可以工作的。但是你没有在好的大学里面，我们也是可以找到很就是自己心中很满意的工作。那所以的话，我觉得要看自己当下的情况。就比如说，像大家有工作的话呢，那我就需要找一些可以跟我自己时间 调剂的，那么比如说是像佳梦这种未来可能还会带着孩子啊，或者是再比如说像我这种韩国语还不是特别熟练的这种的话，那么对于我们的语言系统还有它的这个环境的话，我觉得会是更重要、更为考虑的一部分。
1: 네, 그리고 직접 문의해 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인터넷에서만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상담을 받아보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나 필요한 준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4: 那么如果咱们现在收听节目的这个各位听众朋友，如果你也是正在寻找这个职业方向，或者是想学一门能够真正能用得上的专业，然后不一定啊，是我们一下子现在就是必须马上要 去决定它，我们可以先了解，先去问，然后呢，或者是自己呢，可以实践一门课，或者是他的这个实操的这一部分课，然后我觉得有了这个过程之后，我们再去做决定，也许啊，你那个时候的决定呢，就是我们最新的开始。
0: 맞아요. 그리고 배움은 꼭 스물살에만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공부를 찾는 것도 충분히 좋은 출발입니다.
1: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래도 예전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많아졌다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4: 那么而且现在啊你还是这个学生加准妈妈的身份啊那么像九月份咱们开了学之后是不是这个时间安排会更复杂一些呢
1: 네, 그래서 완벽하게 다 해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해요. 몸 상태를 먼저 보고 학교 일정은 미리 준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요청하고요.
0: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요청한다는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다 해내려고 하고 근데 사실 힘들잖아요.
1: 네.
0: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는 법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공부도 삶도 결국 오래 가려면 자기 속도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네요.
4: 这啊就是人生学习的意义啊咱们一下上高度了家人们那么就是不一定要马上呢改变自己的人生我们可以先试着让人生有多几个选项我们不知道选什么的时候应该知道自己最不想选什么其实反而也是很好的选择
0: 맞아요. 그리고 호원 대학교를 포함해 관심이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있다면 최신 모집 요강과 지원 제도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3: 那么今天呢，从这个协会的动态聊到这个加盟的怀胎十月啊，然后又从这个怀胎十月的准妈妈呢，要聊到咱们再重新学习。看起来话题真的是，其实啊，都是围绕着同一件事。但是好像我们的人生中呢，又会不断的出现新的阶段，然后我们也会在每一个阶段呢，重新认识自己。
0: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종덩일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아신이었습니다.
3: 那我是浩南，那么再次感谢啊，我们加盟和加盟的妈妈，一个孕妇现在大着肚子来参加我们的节目，真的是很荣幸啊。然后还有我们加盟的妈妈大老远从中国来，也真的是非常的不容易。那也感谢正在收听的每一位听众朋友。那么我们下期再见。
0: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3: 拜拜。
0: 再见。
1: 再见大家。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예언을 했었잖아요.
1: 예.
0: 가을가을해지는 9월에 만나자고. 진짜.
1: 예.
0: 하늘이
1: 이렇게
0: 가을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갑자기.
1: 네.
0: 제가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말고 그 지지난 토요일 8월 마지막 주 주말인가에도 에어컨을 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1: 그렇죠, 그렇죠.
0: 비 많이 오고 습도가 워낙 높아진 상태여서.
1: 네.
0: 근데 갑자기 갑자기 막 선선하니까 또 느닷없이 더워지고 막
1: 맞습니다.
0: 갑자기 추워지고 또 이러는 네. 거야.
1: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하늘 보면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정말 예. 오늘도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1: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 푸른 하늘의 날.
0: 아.
1: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0: 네.
1: 유엔이 공식 지정한
0: 네.
1: 어제가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너무
0: 어제
1: 잘 맞는.
0: 진짜 날씨 네. 또 하늘이 좋았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1: 네. 그런 날들입니다. 네. 예.
0: 그러니까 이 가을 하늘은 공활한 데가 정말 딱 맞는.
1: 네.
0: 그리고 지금 두 계절이 공존하는 그런 때잖아요.
1: 그렇죠.
0: 낮은 여름이고 밤은 가을이고.
1: 네.
0: 근데 저는 개인
1: 뭐 늑대와 개의 네. 계절이라고 할까요?
0: 늑대와 개의 시간. 저는 기본적으로 이때 참 좋아합니다.
1: 아 너무 좋죠.
0: 10월이야 더 말할 것 없이 좋지만 약간 낮에는 약간 더운데 저녁엔 선선해지는 그래서 옷도 가볍고
1: 네.
0: 이때를 참 좋아합니다. 네. 이분도 이때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소리 없이 왔지만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
1: 네.
0: 예,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리. 예, 강소리 씨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3: 예. 오, 가을 돼서 너무 좋아요.
0: 진짜 너무 좋죠.
3: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네. 그림이 한 점이 없더라고요.
0: 아니 야. 에어컨을 안 켰어요.
1: 그러니까요.
0: 안 켜고 그냥 창문 내리고 오니까 네네네.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어쩌면 너무 좋다.
3: 갑자기
0: 너무 좋다.
3: 기분.
1: 네. 네. 불과 한두 주 만에 이렇게
0: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이어서
3: 그래서 선물 받은 기분으로 맞습니다.
0: 네.
3: 또 에이. 개편하고
0: 네.
3: 이제 두 번째 또 시작하는
0: 그러니까요.
3: 느낌이잖아요. 저희가 선물 받은 기분으로
0: 9월 1일자로 가을 개편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3: 네.
0: 시행했는데 저희가 이제 개편하고 두 번째 시간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가을과 함께 개편도 오고 막 되게 여러 가지로 9월도 시작되고
1: 네.
0: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고
3: 네. 산뜻한
0: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한 뼘 더 성장할 것 같은
3: 네. 네. 그런 기분도
0: 아이들도
3: 들고요.
0: 왜 이렇게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가을에 개학해서 가면 막 키가 훌쩍 커가지고 오는.
1: 맞아요.
0: 아니,
1: 네.
0: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 친구들.
1: 네네네.
0: 저는 그대로인데. 저는 그대로인데 막
1: 네.
0: 키가 막 한 뼘씩 자라갖고 오는
3: 네.
0: 거예요.
3: 그래서
0: 너무 부럽고 그랬었는데.
1: 그렇죠.
0: 특히 막 남자아이들이.
3: 맞아요. 네.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커요.
1: 쑥쑥 자라죠.
0: 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제 그 기나긴 여름을 잘
3: 네.
0: 견뎠으니 좀 한 뼘 성장한 기분으로.
3: 네.
0: 또 이 공동체 라디오의 영화 대 영화를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영화 이야기 함께 들어주시고
1: 네.
0: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튜디오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1: 아, 그럼요.
0: 언제든지 연락하셔가지고 저도
3: 네.
0: 그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싶어요.
3: 네.
0: 영화 스타 얘기 그냥 스타 떨고
1: 네,
0: 싶어요.
1: 네, 네.
0: 이렇게
3: 네,
0: 신청해 주시면
3: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늘
0: 환영입니다.
1: 환영입니다.
0: 네. 제가 차는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좋아요.
0: 아, 여기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차,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 풍족하죠.
0: 예, 예.
3: 네.
0: 이런 거 신선한 물
3: 네,
0: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 네.
1: 두 분이 계시니까 저는 뭐 이 두 분을 참여하신다는 분들이 이 두 분을 직접 뵙는 것 자체가
0: 아 200개 싶어 하면서요.
1: 저는 이제 이 두 분을 안내해 드리는 역할.
0: 예. 문 열어드리고
1: 이재용 씨, 강소리 씨를 이렇게
0: 예.
1: 뵙도록 아련하실 수 있도록 예, 잘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0: 예.
3: 아, 어린이 청취자분도
0: 예.
3: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아, 너무 좋죠.
0: 아니, 뭐 남녀노소.
3: 네. 네.
0: 아니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가
1: 네.
0: 뛰어도 전 괜찮습니다.
1: 네네네.
0: 좀 뛰어도 괜찮아요. 예.
3: 그리고 신청곡 있으면 바로
0: 예.
3: 이제
0: 바로 틀어드리고
3: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린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3: 네.
0: 오늘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뭘로
3: 주제는 네. 시작과 성장.
0: 성장.
3: 네, 우리 지금 딱 시작과 성장 네.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1: 그리고 이제 그렇고,
0: 우리가 벌써 2024년에 네. 2월에 개국을 했으니까 2년이 네. 넘었잖아. 2년 아. 반 됐어요.
3: 네, 점점 그러면 추억이 쌓이네요.
0: 진짜 손톱만큼이라도 성장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럼요, 그럼요. 네. 네.
3: 근데 또 성장의 특징이 눈에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본인 눈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0: 다른 네. 사람이 뭔가 달라졌는데? 그렇죠. 이런 거요?
1: 네. 아.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모든 성장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노력이라든가, 네. 고통들 좀 수반하는 면이 있잖아요.
0: 아픔,
3: 누구나. 네.
0: 우리가 사랑, 뭔 구창문 노래 있잖아요.
1: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0: 네네네. 꼭 사랑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일하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네. 혼나고 이러면서 또.
3: 그럼요.
0: 우리도 그렇게 방송을 배웠잖아요.
1: 그럼요.
0: 백희 씨나 저나 네. 소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그러면서 네. 성장한.
1: 네.
0: 예. 그리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어떤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3: 근데 이게 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일하고 하면 상처 안 받고 안 아플 줄 알았는데
1: 아~
3: 나이가 들고 1년 네. 1년 지나도 네. 그게 반복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이 패턴이 상처받고 회복하고 성장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또 앞으로는 어떤 상처와 회복이 올까 성장이 올까 또 기대하게 돼서
0: 아~ 특히 우리 네네. 소리쌤으로 네. 본업에 어~ 임하고 있는 있는 우리 소리쌤은
1: 네.
0: 더욱더 아이들을 네. 지켜보는 그 성장의 희열,
1: 네,
3: 있죠.
0: 감동 네. 이걸 있죠. 많이 느끼시겠네요.
1: 그렇죠.
3: 있죠.
1: 거기에 고통.
0: 그리고 내가 좀 일조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나는 네. 무슨 역할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3: 네,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독려하는 칭찬과 네. 뭔가 채찍질하는 말들을 이렇게 다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1: 네.
3: 그렇게 계속 했어요. 올해 처음 만난 아이를 네. 봄에 만나서 쭉 지금까지 했는데 변할까 안 변할까 이렇게 좌지우지 이렇게 할 결정할 게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3: 계속 그냥 칭찬하고 노력해라라고 이야기하고 투입만 계속했는데 얼마 네. 전에요 그 아이가 졸지를 않는 겁니다.
0: 어머머머머머 그렇게 졸던 아이가
3: 네, 네. 졸질 않고 반듯하게 허리 세우고 앉아서 일로 네. 필기하고 제 말을 경청하고 맨날 엎드려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1: 네네네.
3: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아이도 내적 갈등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걸 딛고 이제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칭찬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 멋지네요.
0: 진짜.
1: 네.
0: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일단
1: 그럼요.
0: 내가 들어야겠다.
1: 네.
0: 다른 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네. 그게 제일 힘든데.
1: 그리고 그걸. 또 참기가 힘들죠. 그렇게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친구를 등짝 스매싱 안 하기가.
0: 네.
1: 안 하는 그 안 하려고 하는 거 참는 그 마음도 왜냐하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교실에는
3: 네, 맞아요.
0: 이 아이로 인해서 분위기 네. 전체가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니까
3: 아, 그런 면도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3: 네,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어려워하면 어려워하는 대로 또 옛날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1: 그렇습니다.
3: 제가 골라온 영화가 또 네. 옛날로 돌아가는
1: 아~
3: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는
1: 네.
3: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건축학계로
0: 아~
1: 네, 골라온
0: 거거든요. 네.
3: 그래서 시작과 성장의 주제 했을 네. 때 제가 거의 0.1초 만에 바로
0: 정말요?
3: 네,
0: 고민 없이?
3: 네, 고민 없이 건축학계론 딱 생각났는데
1: 네.
3: 이걸 말씀드리기에 적절한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1: 네.
3: 네, 건축학계론 골라왔습니다.
1: 아, 너무
0: 특히
1: 좋네요.
0: 어느 포인트에 누가 가장 그 성장에 맞는 캐릭터였을까요?
3: 저는 여자다 보니까 수지
0: 네.
3: 캐릭터
0: 한가인이
3: 네. 이렇게 같은 인물이잖아요. 수지한테 서연이한테 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0: 아. 극중 이름은 서연이었죠.
3: 네, 서연이었죠. 네. 그래서 그 처음 봤을 때 건축학교론 처음 봤을 때가 2012년에 개봉을 해서 영화관에서 처음 봤었는데요. 그렇게 보고 나서 느꼈던 어린 감정과
1: 네.
3: 또 이 지금 보는 감정이랑 또 다르고
0: 그럼요.
3: 근데 그때는 또 사랑을 안 해봤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더라고요.
1: 아 정말요?
3: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사랑, 뭐 인간 대 인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어린 아이와 어른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다시 이 영화를 보니까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도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추억에 잠기는 게 또 이 영화의 매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네. 또 해봤습니다.
0: 그러면 그 서연이라는 그 캐릭터가
3: 네.
0: 어떻게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3: 서연이는 뭐랄까요? 그 자기가 상처를 받는 걸 네. 외면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서 네. 자기 방어 네. 기제를 아주 완벽하게 좀 쌓아놓는,
3: 네. 쌓아놓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상처 안 받고 이렇게 벽을 쌓고 지내다가 나이가 들고 이제 15년 후와 그 15년 전이 자꾸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네. 되잖아요. 네. 그 15년 후에 서연이는 상처가 있을 수 있지. 살다 보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지라고 네.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그 15년 후가 한가인
3: 네, 네 맞아요.
0: 네, 네, 네, 네. 네.
1: 한가인 씨의 인생을 겉으로만 보면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상처가 없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0: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예쁜 친구는 네, 네, 네.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거야. 무슨 네, 네, 네, 네. 뭐 차여받기를 했겠어.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1: 손톱 좀 까지면, 아우,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러면 그냥 다 해결되네. 네, 네. 네, 그럴 것 같지만 또 인생에서는 누구나 자신만의 또 무게가 있을 거라는 그럼요. 또 네. 다른 생각도 해보게 돼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이게 스포일러인가요? 아무튼 몸이 안 좋잖아요.
3: 네, 안 좋죠. 네,
1: 그런
3: 네,
1: 상태에서 네.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주인공 역할이라 좀 다르게 느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3: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또 네. 이 영화가 개봉했을
1: 애기 때, 애기 때.
3: 네, 개봉했을 때 네. 2012년에 제주도에 서현의 집 그때 이제 리모델링해서 아~ 네. 그게 카페가 됐다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때면서요.
3: 그래서 네.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0: 가본 거예요.
1: 그거 보려고.
3: 가봤었어요. 네.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대학 때였으니까 네. 수업이 끝나고 제주도 티켓을 이제 9,900원에 샀습니다.
1: 아~
3: 아침 5시 반 비행기. 는 9,900원이었어요.
0: 땡처리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3: 네. 네. 그래서 대학생 때 네. 그 지갑을 털어가지고 네.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야. 여행을 하기도 하고.
1: 그럼 그 카페에서는 무조건 김동률 노래가 나오고 있겠네요.
3: 나오고 있죠.
0: 근데 그 카페 혹시 지금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없어졌나요?
3: 아마 태풍 때문에 파손됐다까지 제가 소식을
0: 그러고
3: 들었어요.
0: 나서 이제 그걸 재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정리해버렸을 수도 네. 있겠네요.
3: 가니까 기억의 습작 노래가 나오고 있었고 네. 또 막 영화에 관련된 소품 같은 것도 그랬겠죠? 그대로 있었고 네. 그래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너무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0: 사람이 너무 네. 많아서 돗대기 시장 같아가지고 네. 오래 못 앉아있겠다 뭔가 좀 기억의 습작을 들으면서
3: 네.
0: 커피도 좀
1: 지금도,
0: 우아하게
1: 지금도 뭐 하고 있네요 그
0: 아,
1: 카페
0: 그래요?
1: 네 있네요
3: 다시 있어요
1: 영업증으로 뜹니다
0: 리모, 아 그래요? 이, 뭔가 영화와 이름을, 제, 이름을 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간판을 네. 네. 뭔가 영화와 관련이 되게 지었나요?
1: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집이라는 카페 이름이에요
0: 네. 그렇군요 네.
3: 그래서 지금 가면 또 한산할 것
0: 그러겠죠,
3: 같아요.
0: 그러겠죠.
3: 네. 다시 한번 가야겠네요.
0: 아니, 제주도 얘기하니까 저는 그 시리에서 네. 그 언덕 있잖아요.
3: 네.
0: 마지막에 그 한석규가 그 똑같이 성형했던 그
1: 네네네네.
0: 그게 그 호텔 뒷 마당이거든요.
3: 네.
0: 근데 마침 그 네. 호텔에 제가 숙소를 잡게 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거기를 갔죠. 그리고 정말 너무 그 가는 길도 이렇게 약간 오솔길처럼 이렇게 네. 너무 예뻐요. 좋아. 그리고 네. 약간 내려다보듯이 바다를.
3: 와, 제주도가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0: 그래서 거기를 한참을 앉아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딸들이 계속, 어머, 왜 그래? 영화 네. 찍고 있어.
1: 네, 아니, 그러지 마. 영화 찍었어요.
0: 여기
1: 주인공이에요.
0: 이거 시리가 뭔데? 아, 막 네. 이런 애들은 이제 모르겠고, 시리가 뭔데? 시리도 모르는 것 같고, 네. 한국 영화를 얘기한다고 내가 막, 꼭 찾아봐! 내가 막 그래. 뭔데? 예, 있어. 영화 찍고 있어. 말 시키지 마. 근데 둘이 저리로 갔다 와.
3: 사진 한 장 찍었어야 되는데.
0: 벤, 제가 사진 찍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3: 아, 안 좋아하세요?
0: 누가 사진 찍어준다고 나 안 찍는데, 뒷모습을 찍어라.
3: 맞아요.
0: 뒷모습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네. 제주도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도 그렇게 많이 왔었대요.
1: 그렇죠.
0: 근데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전히 너무 그러니까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그 음악 한번 듣고 When I Dream.
1: 네.
3: 아, 너무 좋네요.
0: 제주도 얘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그

0: 많이 들었거든요.
1: 너무너무, 너무너무
0: 찌질했대요. 어. 친구들이 뭐라고 할 정도까지 아. 찌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기억을 빼놓고 다닌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다 가지고 다니면은
0: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1: 순간적으로 저 스스로 얼굴이 네. 빨개지니까. 네. 예.
2: 근데 찌질했다는 건 진심이라는 건데.
1: 그렇기도 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노출하는
0: 맞아요.
1: 느낌.
0: 맞아요. 예. 물론 좋아한 것도 있겠지만 성숙이... 좋아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까지 추접스럽게 했다고 이건 네, 네, 좀 다른 네. 얘기거든요.
1: 맞아요. 네.
2: 아, 사랑에 있어서. 네.
1: 그중 하나 아주 사소한 건데. 네. 식사를 하러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사식당으로 데려갔어요.
0: 여자친구를?
1: 네. 아, 아니 이제 오. 아직 썸일 때.
0: 아 썸일 때.
1: 썸일 때. 네. 기사식당에 데려가서.
0: 아니 근데 백반이 워낙 맛있으니까요.
2: 진솔해요. 진솔해.
1: 그렇게까지만 했으면 괜찮죠. 네, 네. 그런데 하나 시켜서 공깃밥 하나 추가요를 아. 해서 둘이서 아.
0: 2인분을 안 시키고 네. 그러니까 말을 아, 예를
2: 반찬이
0: 들면
2: 많이 나오니까.
1: 네.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 그래서 그 여자분이랑은 잘 안 됐다.
0: 세상에 저 남자 공깃밥이 아까워서 지금 나 공깃밥 하나 더 2인분 시키는 게 아까워서 지금 이렇게 네. 저,
1: 그래서
0: 저, 저 치졸한 방법을
1: 게, 네. 거기가 기사 식당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네. 공깃밥 추가 문제였는지 기억을 빼놓고 나눠야 됩니다.
0: 그럼 우리 소리 씨, 네. 나 진짜 이렇게 철없을 수가 있나? 있어요
2: 아,
0: 기억이?
2: 저도 워낙에 많아요. 저도 많고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0: 네.
2: 그러면 갑자기 놀고 싶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걸 버리고 여행을 갔어요.
1: 야.
0: 그게 철없는 거예요?
1: 그러면 시험 어떻게 해요?
2: 그냥 보는 네. 거죠. 그냥
1: 그래도 에이플?
2: 아니죠. 네. 그렇게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랑 대학교 때 성적이 네. 좀 많이 다릅니다.
1: 아~
2: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밖에 외부 활동이 더 재미있었고 네. 친구들과 함께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부를 미루고 막 가는 그런
0: 그거는 철없다고 하기에는 네. 좀 너무 네. 뭐 충분히 그 나이에 그럴 바에
1: 그럴 수도 있는 대답
0: 이불킥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2: 아, 이불킥 네. 막 그랬죠. 저는 뭐 소개팅 끝나고 편지도 써보고 그랬었어요.
1: 오, 진짜요? 네.
0: 너무 마음에 들어서?
2: 그럼 네, 되게 마음에 들어서.
1: 로맨틱하다. 네. 낭만적인데.
0: 그럼 잘 됐어야 네. 되는데?
2: 잘 안 됐죠.
0: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매번 그때... 그래서 요즘도 편지를 쓰신다고요?
2: 편지를 쓰고 네. 싶죠, 마음으로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0: 마음에 드는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비극은 네. 인생은 비극인데 꼭 그렇더라고요.
1: 지금 소리 씨 인생이 비극이라고요?
0: 아니,
1: 무슨 얘기죠? 아니, 제가 이제, 지금 뭘 들은 거죠?
0: 아니 이제 그렇게 타이밍이
1: 너는 인생이 아, 비극이야 라고
0: 아니 그게 아니고
1: 선언해 주시는 건가요?
0: 네. 그게 이제
2: 아, 원래 누구나 가까이서
0: 보면 비극이에요. 머리서 보면 이극이고
1: 네? 보세요. 둘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0: 아니 남자가 안 나타나니까.
2: 어떡해,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0: 남자가 네. 안 나타나니까요.
1: 네.
2: 아, 근데 이게 뭔가 네.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안 그래도 좀 생각하는 게 네. 너무 다니던 데만 다니고
1: 동선이
2: 너무 단순하다. 그러니까 좀 밖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나 옛날처럼 그런 생각을 또 하고
0: 그러면...
2: 있어요.
0: 안 하던 활동을 좀 하고
1: 네. 네,
0: 예를 들면 뭐 어디 동아리를 가입 동호회를 가입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네. 요즘 그거 러닝크루 그거 진짜 많이 하던데
1: 오, 아, 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0: 제가 보면요 진짜 네. 그 젊은
2: 그런 것도 많이
0: 남 네. 진짜 많이 뛰어요. 네. 네. 오, 저렇게 하다가 썸 타고 이렇게 연애하고 잘 괜찮겠다.
1: 네. 네. 네. 네.
0: 저는 막 혼자 열심히
1: 그래서
0: 걷는데
1: 그래서 러닝크루 아니고 썸싱크루라고
0: 아 그러니까 네. 어때요 뭐 어때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네.
2: 아니면 청취자 여러분 중에 그죠 한번 오셔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저 오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러니까
2: 뜻밖의
0: 미혼 남성으로
2: 네, 네 맞아요.
1: 아 너무 좋다.
0: 미혼 남성으로.
1: 그래서 오늘 후보 1번이십니다. 번호표 받고 기다리세요.
2: 아니면 이제
0: 우리 아들 어때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1: 아,
2: 오, 괜찮네요.
0: 우리 아들 어때요 해가지고 뭐 우리 조카 어때요 막 이러시고
1: 네.
0: 사랑의 스튜디오 되나요?
1: 정말로 아 너무 좋은데요.
0: 아 아니. 아. 지금 우리 건축학개론 얘기하다가 어쨌든 성장 얘기하다 보니
2: 네, 흑역사 이야기하다가요.
0: 네, 흑역사 얘기하다가 아,
2: 근데 아마 흑역사였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서현이한테도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0: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전 철없을 때의 연애는 내가 진짜 왜 그랬지?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아요?
1: 근데 있어요. 원래 연애의 속성이라는 그런데. 것 자체가
0: 워낙 치사하고 네, 막 치졸해지고 매달리게
1: 네.
0: 되고 막 이게 있잖아요. 네. 유치해진다고
1: 맞아요.
0: 하면
1: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까지 알게 되네요.
0: 진짜 그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 되는 거거든요. 네.
2: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를

0: 밑바닥을 확인하게 되는.
1: 그렇죠.
0: 그리고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지금은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저는 포항에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1: 네.
0: 그냥 싸우고 제가 버스를 타고 왔어요.
1: 아, 포항에서?
0: 네, 그냥 간다? 이렇게 와. 하고 그렇게 마음대로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2: 일방적으로 그냥.
0: 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을 텐데.
1: 가질 않아요? 혼자 오질 않아요?
0: 이야기를 해서 화해를 하고.
2: 그러니까 이게 네. 10대, 20대, 30대, 네. 40대 사랑이 다 다를 수밖에
1: 다 다를
2: 없는
1: 수밖에
2: 거예요.
1: 없죠. 네.
0: 맞아요.
2: 내가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0: 네. 아, 참 멀리도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건축학개론 보면서 옛날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네. 보면 찌질했던 모습, 네. 찌질한 남자 주인공 모습도 많이 나오잖아요.
2: 네,
0: 네,
2: 네.
0: 네, 많이 나오고 그렇게 제멋대로인 여자 주인공 모습. 빈 집에 들어가서 여기 내가 청소했으니까 이제부터 네. 내 집이야 막 이런 말을 하는
1: 맞아요.
0: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네. 그리고 뭐 정릉이 누구 능인지 아냐 네. 물어봤을 때 그냥 모르면 보통은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린아이들은 대답을 하죠. 정약용? 뭐 이러면서 어린 모습들을 네. 확인할 수 있어서 보면서 이렇게 피식피식 웃게 되기도 하고
1: 네.
0: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또 생각해보기도 하는 영화였습니다.
1: 또 이렇게 나랑 같이 파트너가 돼서 뭘 해보자라는 제안도 하고,
0: 네, 하고.
1: 숙제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 스토리상의 연결도 그때가 아니면 좀 쉽지 않은 뭐 해보자 라고 그냥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제안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네.
2: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연애가 힘든 이유가 자꾸 망설이니까 그런데요.
1: 그렇죠. 조심하기도 하고요.
2: 조심하고 네. 망설이게 되고 또 상처받을까
0: 두렵고
2: 두렵기도 하고.
1: 맞습니다.
2: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
0: 네. 맞아요.
2: 네. 그래서 아 정말 그렇겠구나. 그래서 결혼 사랑도 결혼도 다 철없을 때.
0: 네. 철없을 때. 네.
2: 철없을 때.
1: 또 사랑을 시작하신다면 철없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2: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니까요. 네. 근데 노력은 할 필요가 있어요.
1: 네네네.
2: 그냥
1: 원래 그런
2: 마치
1: 거다.
2: 귀가 없는 것처럼 그냥 해버리는
0: 네.
2: 거죠.
0: 네. 네.
2: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2: 우리 그 제주에 있는 카페에 와 있다 생각하고
1: 네.
0: 너무 좋아요.
2: 네. 제주 바다가 보이는 땡땡의 집 카페에 네. 우리는 지금 앉아있습니다. 김동률의 기억의 습작은 흐르고
0: 이 가을에 또 얼마나 좋을까요?
1: 그러니까요.
2: 나는 네. 한가인이고
1: 그 바다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나고 그 까만 돌 보이는 것 같고
2: 아. 자, 거기에 앉아계십니다 여러분.
1: 네.
2: 네, 한번 취해보시죠. 아.

0: 아, 진짜 노래 듣고 있으니까요. 소리 씨처럼 9,900원짜리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네. 네. 제주도로 가고 싶은 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지영 이백희의 영화 대 영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건축학개론 이야기 해봤고요. 네. 이제 백희 씨 차례네요.
1: 사실 이 건축학개론 우리 내용은 들어가보지도 못했죠 지금. 네. 좀 아쉽게 다음에 또 얘기하시기로 하고.
0: 네. 네. 여러 주제에서 이 건축학개론이 교집합처럼 또, 네, 또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2020년 작품 에놀라 홈즈입니다.
0: 네. 네. OTT 영화네요.
1: OTT 영화고요. 홈즈라는 네. 것에 힌트가 있는데요. 네. 셜록 홈즈의 여동생 네. 이야기입니다.
0: 예. 막내 동생이면서 여동생.
1: 막내 동생이면서 여동생이고 예. 이 에놀라라는 이름에 전체 내용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예. 이름을 거꾸로 하면 언론이 돼요.
0: 네.
1: 그래서 혼자 네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네. 이 에놀라 홈즈의 이름과 영화 제목 자체가 성장이라는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기본적으로.
0: 기본으로 깔고 예. 있죠. 네.
1: 그래서 16살이 되는 해에 엄마가
0: 생일에
1: 예. 네. 엄마가 사라집니다. 네. 우리 이런 영화 가끔씩 보잖아요. 예, 예, 예, 우리나라 예, 영화에도 예, 있고
0: 뭐, 리틀 포레스트도 예, 있고
1: 리틀 포레스트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가 엄마의 부재 이제 이 다음에 있을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없다?
0: 네.
1: 그럼 엄마를 찾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싸울 것이냐? 사건을 해결할 것이냐는 엄마가 없다는 이 최초의 사건을 다음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0: 예.
1: 엄마의 부재는 아 이제 내가 혼자서 뭘 해야 돼? 누군가를 돕거나 혹은 세상에서 내가 당하지 않도록 나를 수련하거나 단련하거나
0: 네.
1: 혹은 세상의 더러움을 나한테 묻히는 최초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안전장치가 딱 하나 있는 게 오빠 둘이 홈즈라는 네.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보살피겠다고 네. 오잖아요.
1: 마이클 포드와 네. 셜록 홈즈 네. 두 사람이 네. 오빠인데 네. 셜록 홈즈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슈퍼맨의 네. 바로 그 남자가
0: 여기 아래 턱에 이렇게 보조개 네. 있는 네. 그 남자.
2: 네. 네.
1: 그래서 굉장한 신뢰감을 주죠.
0: 네.
1: 그런데 이 오빠가 자신의 부양자로서의 책임자면 좋을 텐데 마이클 포드 큰 오빠가 그동안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집에 돈을 다 대고
0: 그랬더라고요.
1: 있었고 엄마는 이 돈으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셨고 그게 발각이 될까 두려워 이제 엄마는 집을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건.
0: 네.
1: 근데 실제 영국에서 벌어진 사건과도 관계가 있어요.
2: 네. 네.
0: 시대 배경이 그렇죠.
1: 시대 배경이 참정권을 두고
0: 네.
1: 엄마는 이 약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하는 이 시민운동을
0: 운동.
1: 하는 예, 네. 운동가였고 이제 셜록과 마이클 포드는 셜록은 이제 이미 이 훌륭한
0: 탐정으로
1: 이름 명성이 네.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 네. 마이클 포드는 역시 여기에서도 국가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0: 그게 그 그러니까 셜록 홈즈하고 똑같더라고요.
1: 배경이 네. 구조가 똑같죠.
0: 셜록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네. 네.
1: 그런데 이 마이클 포드는 엄마와 상극인 거죠.
0: 네.
1: 왜냐하면 아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0: 네. 네. 네.
1: 혹은 이 왕실의 네. 입장에서 엄마는 반정부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와 아들은 서로 삼아띠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서로 네. 삼을 수가 없어요.
0: 네.
1: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엄마에게 준 것을 마이클 포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돈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0: 내가 10년간 받죠. 그렇게 보낸 돈을 네. 여기 이렇게 썼다고? 막 네. 그러면 되게 분개하잖아요.
1: 네. 그리고 이제 자잘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남자애를 만나게 되고
0: 네.
1: 이 남자의 예, 삶을 구해주거나 혹은 쫓기는 남자 기차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내팽개치고 가려고 그랬는데
0: 네.
1: 마침 에놀라 홈즈가 엄마한테 배운 격투기 실력이 있는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 격투기 실력으로 여차저차해서 남자애를 기차에서 밀어뜨리고 자기도 뛰어내려서 생명을 구해주게
0: 네.
1: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영국 런던으로 간 이 두 사람이 좌충우돌 막 하면서 벌어지게
0: 네.
1: 되는 일종의 생존기 또 일종의 성장기 같은 건데 생존하다 보니 성장하게 되고 사건도 해결하게 되는
0: 그렇습니다.
1: 이런 결론으로 네. 도달하고 거기에 수분 조력자로 셜록이 등장하고
0: 네.
1: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셜록 홈즈의 어떤 추리나 미스터리 부분은 전체 산 20, 30% 정도의 비중이고요.
0: 그거보다도 없는 것 같아요.
2: 제가
0: 봤을 때는.
2: 않아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이 에놀라 홈즈가 갖고 있는 총명함이 셜록과 비견할 만하다라는 네. 느낌을 계속 주려고
0: 네,
1: 해요.
0: 맞아요.
2: 돋보이죠.
1: 예, 네. 주려고 해요.
0: 오빠 없이도 사건을 해결해가지고 네. 되게 셜록 홈즈가 나중에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네. 걸어가는 네. 장면이 네, 있잖아요.
2: 웃으면서.
0: 예.
1: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여성 주인공이 이 에놀라 홈즈의 나이가 16세로 나오는데 네. 16세의 배우예요.
0: 실제로요?
1: 당시에 실제로.
0: 오, 그걸 실제로. 찍을 때?
1: 네, 찍을 때는 15세였고 아, 개봉 당시가 16세.
0: 어머.
2: 네. 너무 잘하는데요.
1: 너무 잘하죠.
0: 그러니까요.
1: 네,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이 이전에 김연 이야기의 여자 주인공으로 네. 그 어린 연기로 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0: 그랬군요. 네. 김연 이야기에. 네,
1: 김연 이야기에 나왔던 네. 바로 그
2: 바비 브라운? 네.
1: 맞습니다.
2: 그 밀리 바비 네. 브라운이죠.
1: 밀리 바비 브라운. 지금은 이제 20대가 됐고요.
0: 네.
1: 굉장히 많은 작품, 다작하는 배우예요.
2: 오, 네. 네.
1: 그런데 이 15세, 16세 역할을 배우와 인물이 동일한 성장과 네. 시기의 그 연출 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만나볼 수 네. 있었죠. 네.
0: 저는 그 앞에 되게 연출부터 되게 신선하고 네. 명랑 쾌활했어요.
1: 네.
0: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면서 관객을 카메라로 관객을 쳐다보면서 네. 뭐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는 뭐고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관객한테 네. 설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씩씩하고 발랄하고 장돌하고
1: 그렇죠. 네.
0: 그러면서도 저렇게 예쁠까 이런 예뻐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맞아요. 엄마의 교육이
1: 네.
0: 지대하게 거의 다 100% 이 에놀라를 만든 건 엄마의 교육이다.
1: 그렇습니다.
0: 어, 네. 교육과 철학이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막 같이 막 그 처음에 퍼즐을 하는
1: 네.
0: 퍼즐 맞추기 과학도 배우면서 네. 같이 실험하고 수련하면서 몸싸움하면서 달려나고
1: 근데 집에 안에서 테니스하고
0: 네 그리고
2: 막 깨뜨리고
0: 네. 그게 주짓수 같이 이렇게 막
1: 네네 네. 네. 진짜 주짓수 네.
0: 그리고 막 네. 할아버지 동상 막 테니스하다가 네. 집안 테니스 다 깨뜨리고 네. 죄송해요 할아버지 뭐 이러고
1: 이해해 주실 네. 거야
0: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내가 엄마라면 저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더구나 저 시대에
1: 네.
2: 딸에게
0: 저 시대에 그렇게 보수적이고 지금 참정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1: 네.
0: 저런 시대에 딸에게 거기 그러니까 그냥 그 예쁜 신부 수업 받는 여자 기숙사에 들여보내잖아요. 큰
1: 맞습니다.
0: 오빠는
1: 네.
0: 대부분은 그렇게 큰단 말이에요. 네, 대부분은
2: 자수 배우고, 네. 음식 배우고
1: 그것을 선택받는 여자라고 해요.
0: 네,
1: 그것을
0: 네.
2: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저는 미스터 선샤인이 잠깐 생각났어요. 수만 놓아도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을 왜 꽃으로 안 사시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남자 배우 이병헌이 김태리가 그 나는 꽃으로 살고 있어 불꽃으로 라고 대답하잖아요. 네. 진짜 멋있는 대사거든요. 나도 네. 꽃으로 살고 있다고 네. 불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그 결정을
1: 그렇죠.
0: 결국엔 본인이 하는데 그 결정하기 그 결정을 만들어 주는 것은 누구냐.
1: 네.
0: 거기 그 김태리도 결국에는 엄마 아빠.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다 독립자금을 했던 할아버지
1: 네.
0: 이런 영향을 미쳤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서도
2: 그런
0: 엄마의
2: 대사가 나와요.
0: 예.
2: 뭐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고,
0: 맞아요.
2: 네. 제 인생이 제 거예요. 이렇게
0: 맞아요.
2: 말하는
0: 그 얘기를
2: 대사가
0: 그
2: 있어요.
0: 그 대사를 합니다.
2: 어, 예. 뭐 내 인생이 내 거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진리이기 예. 때문에 너무나 뻔한데 여기에서 이 에놀라 홈즈에서 그 대사를 딱 들으면. 아 정말 내 인생이 내 거였지라고 와닿는 그 약간 희열
1: 네,
0: 그
1: 맞습니다.
0: 엄마 친구를 네. 만났잖아요.
1: 맞아요.
0: 런던에 엄마 찾으러 네. 갔다 거기서 네
1: 흑인데요.
0: 자아를 찾으라고 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조금 저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이 에놀라 홈즈의 이 고유한 정체성은 엄마에게서 온 것이다
0: 네.
1: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엄마가 없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했는데
0: 그런 교육과 철학을 심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1: 어쩌라고 라고 할 때가 이 영화의 의미가 그거예요. 뭐냐면 이 영화를 본 당신이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놀라 홈즈 같은
0: 네.
1: 나에게 그런 과거가 있어서 지금 내가 독립적이고 내가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언론이라는 에놀라의 이름이 언론인 이유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엄마의 부재라는 거예요.
0: 네.
2: 이미 끝났다는
1: 끝난
2: 거죠.
1: 거예요.
2: 유년기의 네. 그런 상황들.
1: 그러니까 지금의 선택을 독립적으로 해도 되는데
2: 네.
1: 나에게 재밌는 것, 나에게 이로운 것, 세상에 편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과거의 연결성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2: 얽매여 있을 필요가
1: 얽매여 있을
2: 없다.
1: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는 당신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2: 너무 멋지네요.
1: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그 과거에 대한 시간을 보내거든요 우리가. 네. 이거 불평하느라고.
2: 네.
1: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상에게 화풀이도 해요.
2: 네.
1: 왜 나한테 그런 경험을 주지 못했어?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어?
2: 그런 경우가
1: 그게
2: 많죠.
1: 아니라 지금 내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네. 내가 이제 나아가도 된다. 그것도 네. 15세, 16세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은.
2: 용기를 주는 영화.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원망을 하겠잖아요. 네. 내가 좀 내가 더 부잣집 뭐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네. 내가 네. 더 뭐 양질의 무슨 뭐 교육을 네. 받았더라면 네.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그런 환경에 있어서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1: 네.
3: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보게 되고 진짜 결국에는 오롯이 나만의 선택과 네. 나만의 도전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자꾸 핑계를 대고
1: 그렇죠. 네.
3: 변명하게 되고
1: 네. 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미리 그 합리적이라고 추정하는 단서를 달아놓는 거예요. 실패를 가정하고. 에이.
3: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1: 아직 실패 안 했는데.
2: 도망치는 거죠.
1: 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부딪혀서 실패한 뒤에는 경험이 남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네. 제 영화를 보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1: 네.
2: 20대 여자아이한테 이제 막 이입이 되면서
1: 네.
2: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당차고 당당하게
1: 네.
2: 활동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죠.
1: 네. 아 근데 소리 씨는 굉장히 활동적이시지 않아요? 어디 가서 총 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2: 아 총도 쏘고.
3: 스킨스쿠버도 하고. 네.
1: 그러니까요.
2: 네. 오, 네. 그렇긴 한데 조금 네. 더 활동적으로.
1: 애놀라 소리.
2: 네. 혼자 어디 잘 가? 혼자예요. 혼자네요. 진짜. 네.
1: 근데 저는 주변에 총 쏘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재훈
3: 아니
1: 씨는?
3: 저는 여행 네.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쏩니까? 가서 이렇게 하면 꼭 쏘고 해요.
1: 아 정말요?
3: 네.
1: 그러면 이제 주로 그 평.
3: 아, 그 접시 깨는 것도 해보고요. 네. 이렇게 표적에 네. 하는 것도 해보고.
1: 예.
2: 권총사기.
3: 예.
1: 저번 예비 훈련에서 해봤네.
3: 예. 우리 애들도 좋아해가지고 많이 해요.
1: 그거. 아, 그렇군요. 네.
2: 재밌어요.
3: 되게 재밌거든요.
2: 예. 우리 지역에 임실에도
1: 네.
2: 사격장
1: 있어요?
2: 있어요.
3: 네, 임실에 사격장 있죠. 네.
2: 청웅면에 있어요. 네.
1: 가봐야 되겠네요.
2: 드라이브 코스로 네. 너무 좋습니다.
3: 예.
1: 갔다 올게요, 제가.
2: 공주랑 다녀오세요. 애놀라. 네.
3: 유난히 네. 인상 깊었던 장면 있어요, 소리 씨?
2: 유난히 인상 깊었던 장면. 이라고 하면 저는 그 남자 주인공 이거 약간 스포긴 한데 남자 주인공이
3: 예.
2: 네, 죽을 뻔하다가 나오는 장면 그 장면이 앞으로 얘네들
3: 나도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니야 네. 이러면서 딱딱한 강판을 되게 들고있었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총 맞고도
2: 그리고 네. 이제 그 장면이랑 그 여자 주인공도요 여자 주인공도 코르셋을 너무 세게 네네네. 딱딱한 걸 입고 다니다 보니까 뭔가 죽을 뻔 칼에 찔릴 뻔했을 때
3: 살아남죠
1: 네. 코르셋 때문에 살잖아요
2: 코르셋이 딱
3: 아, 이게 이런 용도였구나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사가
2: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싸우는 액션 장면이 많이 나온 영화를 볼 때마다
1: 네.
2: 아, 왜 속에다가 갑옷을 안 입냐고
3: 방탄 조끼 좀 입으라고
2: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애놀라 훈즈는 다 그렇게 방탄 처리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다 흐름이 죽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3: 백희 씨는 어떤 장면이 유난히 좀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될까 인상적이었다고
1: 엄마와 제외하는 몇 가지 장면들에서 사실은 엄마는 보고 있었구나.
3: 지켜보고 있었구나.
1: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3: 그러니까 그
1: 있어요.
3: 숙소로 찾아왔겠죠.
1: 어디서든 나타나고 네. 어디서든 구해주고 네. 또 조력자를 보내서 힘을 쓰게 하고.
3: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는 어떤 실제 존재하는 엄마라기보다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2: 말씀이에요.
1: 엄마는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
3: 뒤에서
1: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3: 응원하고 있고.
1: 네. 네. 그 안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2: 네.
1: 이런 느낌이에요.
2: 네. 맞아요. 이거는,
1: 그 신념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2: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존재하고 계신다.
1: 그래서 이 플래시백 장면으로도 많이 나와요.
3: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엄마한테 막
1: 엄마와의
3: 그,
1: 에피소드가
3: 같이 막 공부하고 막 이랬던 장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할머니가 조국을 위한다 그러면서 손자한테 총을 쏘잖아요.
2: 세상에.
3: 어떤 신념이 있으면
1: 그러니까요.
3: 세상에.
1: 네.
2: 그 시대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딱 등장하면서 그게 영국이야 라는 식의 표현을 써요.
2: 네.
3: 그리고 누가 시켰어 그러니까 그
2: 국가가 시켰다.
3: 영국이 시켰다고 하면서 죽잖아요. 그 그 암살 뭐
1: 그렇습니다. 암살. 네네네. 네. 근데 또 할머니가 에놀라 홈즈가 총을 거두려고 하니까 바로 줘요.
3: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폭력성.
3: 그러니까요. 네.
1: 누구한테 맞설 힘이 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의지를 꺾으려는 자를 가해하는 힘은 있고.
3: 그러니까요. 네.
1: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람한테는 한없이도 약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양면성이
3: 저는 있는. 도대체 신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그렇죠. 짧은 순간에.
2: 네.
3: 말한 대로 그러면서 또 내줄 거면서
1: 네.
3: 저 할머니는 어떤 신념이길래 자기가 사랑하는 손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총을 쏠 수 있는가.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손자가 활용하는 일이 바로 참정권을
3: 네.
1: 이제 계급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한 참정권에 이 손자가 투표를 할 것이기
3: 그렇죠.
1: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은 나중에
3: 결국에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돼요.
1: 그 한 표
3: 때문에. 한 표 때문에.
2: 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3: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아들까지 죽인 거잖아요. 사실.
1: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네. 너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사람이 인간이 갖게 되는 신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일 수 있는 것인가
1: 네.
3: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1: 맞습니다.
3: 되게 좀 네. 충격적이면서 좀 무서운 생각도 들고요.
1: 맞아요.
3: 네. 네.
2: 그 옳고 그르다는 게 사람마다 네. 다르다.
3: 워낙 다른데
2: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서 너무 다르죠.
1: 네. 근데 그 옳고 그름으로 누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게
3: 네.
1: 이 메시지가 될 것
2: 네.
1: 같아요.
2: 네. 맞아요.
3: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구절 한 건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 아주 유명한 작가가 했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너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2: 네.
3: 단 당신이 그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로 억압받는다면 난 당신의 편이 돼서 함께 싸워줄 것이다.
2: 네.
3: 이런 말을 하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이 지지하지 않지만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3: 예, 그 방금 박희 씨가 얘기한
1: 네.
3: 그 대목에서 지금 이 문장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참 에놀라 홈즈 아주 가볍고 경쾌하고 발랄하면서도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2: 네.
3: 멋진 영화다.
2: 백과사전 같은
3: 네,
2: 영화예요.
3: 생각을 했습니다.
2: 시리즈가 또
3: 3까지 나와 있죠.
1: 네. 네.
2: 그 뒷얘기가 또 궁금해지네요.
3: 네. 네.
1: 역시 재밌습니다.
3: 네.
1: 네.
3: OTT에서 예. 네. 얼마든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OTT에서 만든 영화더군요.
1: 맞습니다.
3: 네. 원래 영화
1: 네. 네.
3: 네.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라서 잠깐 음악 네. 듣고 올까요?
2: 네.
3: 에놀라 홈즈.

0: 음악도 참 씩씩하죠.
1: 네, 너무 좋아요. 예,
0: 아. 원래 이게 원작이 사라진 후작이라는 원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3까지 쭉 이어져 있으니까 아마 참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을에 딱 어울리죠.
0: 네, 에놀라 홈즈 만나고 왔고요. 성장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온 제 영화는 2024년작,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네.
0: 장편 애니메이션 플로우입니다.
1: 너무 늦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얘기할 거
0: 저는
1: 많아요.
0: 저는 사실 두 편을 가지고 왔는데 플로우 얘기만 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1: 근데 그 한 편 더 준비해온 그 영화도 너무 그러니까
0: 제가 코다하고 가지고 왔는데
2: 일단은
0: 코다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플로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플로우를 외국 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이렇게 막 찾다가 이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좁은 비즈니스 안에서 무슨 심각한 영화나 이런 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려고 이 애니메이션을 딱 틀었는데 너무 신선하고 너무 새롭죠. 멋진 거예요. 새롭죠. 이렇게 새로운. 그래서 올 때 또 보고요.
1: 네.
0: 갈 때 보고 올 때 또 보고. 갈 때도 두 번 보고 왜냐면 1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영화가 짧아서. 그래서 갈 때 두 번 보고 올 때도 또 보고 한국 와서도 또 보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는 일단 그냥 대홍수가 일어나서 인간의 흔적이 거의 사라진 그냥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만 이렇게 남아있는 근데 이제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집도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배에 올라탔는데 다른 동물 친구들도 한 마리씩 이렇게 그 배에 올라타면서 연대해가지고 역경을 뚫고
1: 힘을 합쳐서
0: 결국에는 새로운 정착지에 이렇게 다다르고
1: 그런
0: 여정을 보여주는데 연대와 성장의
2: 그렇죠.
0: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 동물들이 애니메이션인데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1: 연기도 잘해요.
0: 참고로 어떤 성우도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동물원에 가서 그 동물의 소리를 다 녹음을 해왔고요.
1: 단 대사가 없잖아요.
0: 그 이렇게 돼지도 아니고 코뿔소도 아니고 되게 귀엽게 생긴 정말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카피바라.
1: 카피바라.
0: 카피바라는 도저히 소리를 채집할 수가 없어서 낙타의 새끼. 낙타의 새끼가 그나마 가장 좀 비슷한 소리여서 그 소리를 채집해서 써서 예, 영화에 입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내는 소리, 이제 물론 화났을 때 내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일단은 주인공은 고양이, 러시안 블루, 겁도 많고 고양이 자체가 그렇죠. 워낙 독립적이고
2: 맞아요. 집
0: 산책이라는 걸 안 하는 동물이잖아요. 물도 무서워하고.
1: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행동하는 그 패턴을 너무 잘 묘사했어요.
0: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몸짓 하나니까 무서울 때, 좋을 때, 화났을 때, 신났을 때, 뭐 친구가 되고 싶을 때, 뭐 그리고 그 표정 연기 있잖아요. 나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할 때 그 표정 이런 것들을 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해서
1: 진짜 동물을 찍어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0: 그러니까 실사 영화 같은 느낌이 좀.
2: 그럼에도 그림이 너무 예뻐요.
0: 예뻐요. 근데 실사 아니거든요.
2: 실사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너무 예뻐요.
0: 너무 예뻐요.
1: 현실과 비현실.
0: 그리고 정말 그 초반에 등장하는 고양이의 친구가 되는 가장 착한 리트리버.
1: 리트리버.
0: 리트리버가 되게 인간한테도 안내견 역할을 하잖아요.
1: 해주죠.
0: 그런 정도로 되게 충직하고 순하고
2: 그러니까 물난리가 나면서 원래 있던 자기 개 동료들과는 떨어지게 되고 고양이와
0: 친구가 되는
2: 친구가 되는
0: 근데 원래 개하고 고양이가 물론 잘 지내기도 하지만 또 되게
1: 견원지간이라고
0: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리트리버는 어쩜 저렇게 순하게 생겼을까? 귀도 이렇게 처져가지고
1: 눈도 까맣고
2: 덩치는 더 큰데 성격은 순한 그런 느낌.
0: 그리고 이제 여우 원숭이는 막 그 뭐 거울 유리 이런 걸 막 모으는 걸 좋아해. 반짝거리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그거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있잖아. 그 온갖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잡동사니를 막 가지고 다니는데.
1: 근데 실제로 여우 원숭이가 그걸 좋아하는 거죠?
0: 아무래도 그런 특성을
1: 반영을
0: 했겠죠.
2: 그리고 이 배에 올라타지 않으려고 하니까 모아둔 바구니를 배에 실으면서 이 원숭이가 배에 합류하게 되는
0: 맞아요. 예, 안 타려고 해요, 하다가 예, 그 정도로 약간 집착하는. 네.
2: 근데
0: 예.
2: 그러면서 목숨을 구하게 됐잖아요.
0: 예, 맞아요.
2: 원숭이 입장에서는.
0: 네. 그리고 아주 또 이 도대체 뭐야 새는 새인데 쟤 뭐야 이름이 네. 했던 게 바로 뱀잡이 수리.
2: 뱀잡이 수리 그 수리면 그 독수리 얘기하는 거죠.
0: 그 큰 새, 흰 새. 네. 저는 이 고양이하고 네, 이 뱀잡이 수리가 저도 처음에는 하긴 네.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뱀잡이 수리라고 하더라고요.
2: 뱀잡이 수리, 그러니까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인가 봐요. 네.
0: 이 둘의 관계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뱀잡이 수리의 무리들이 고양이를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리로부터 배척당한 걸 알면서도 고양이를 구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2: 대신 싸워주고
0: 그러면서 또 날개를 또 되고.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네. 그 나머지 뱀잡이 수리는 막 그 높은 그들이 가려고 하는 산으로 날아가는데 날아가고. 혼자 그냥 남잖아요.
1: 네, 남죠.
0: 그러면서 고고하게 이렇게 탁 네, 서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경의 눈빛으로 고양이는 네. 물론 자신을 구해주기도 했지만 네. 되게 그 모습을 동경하는 눈빛으로 맞아요. 바라봅니다.
2: 네. 네. 그러면서 이 고양이 수리요?
0: 뱀잡이 수리.
2: 그러면 안 될 텐데 고양이 수리가 안 될 텐데. 뱀잡이 수리는 키잡이가 됩니다.
0: 네. 네.
1: 오, 네.
0: 그 이게 발로 네. 이렇게 탁 그러면서 네. 내가 할 거야 막 네. 못하게 근접을 네. 못하게 하잖아요.
2: 맞아요.
0: 네.
1: 그 원래 뱀잡이 수리 집단이 네. 되게 보수적이고 위계질서가 확실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 세대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고양이를 구하는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진짜 용기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0: 그러니까 내 친구니까 네. 무릅쓰고 구하는 거잖아요.
1: 구하는 네. 거죠. 오. 장면 있고 그렇게 네. 주체적으로 키잡이를 하는 것도 네. 성향이
0: 맞아요.
1: 보이더라고요.
0: 네네네.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고 물론 상처를 입어서도 있지만 네. 따라가지 않고 여기 네. 남잖아요.
1: 네.
0: 그것도 홈즈처럼
2: 그렇죠.
0: 딱 선택을 하는 네. 아주 독립적으로
1: 맞아요. 에놀라 홈즈도 생각나네요.
0: 그러면서 뱀잡이 수리도 저렇게 멋진데 네. 저는
2: 정말요. 네. 실제로 되게 고고하고 네. 기품이 있어요.
0: 맞아요. 네. 그 일단 반듯해. 너무 자태가 너무 예쁘잖아요. 네. 막 날개도
1: 닭처럼.
0: 크고 막 네. 다리도 길고. 네. 그래서 그 고양이가 되게 동경하는 눈빛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1: 그렇죠. 네. 날 수 있다는 정도도 네. 다르기도 하고요.
0: 그리고 이 고양이는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물에 뛰어들어서 구하기도 하고
1: 네.
0: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도 또 네. 이 영화에서 아주 볼만한
2: 나중에는
0: 포인트죠.
2: 이제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가 잡은 생선을 네. 나눠주기도 하고
0: 계속 잡아오잖아요. 네. 세상에 그 무서워하는 물 속으로 막 몇 번을 들어가서 물 네. 생선을 잡아오는 그렇게 성장하는
2: 동물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네. 물고기만 이렇게 네. 약간 누군가의 식량이 되는 역할을 해요.
1: 네. 맞아요.
2: 이게
1: 물고기만.
2: 약간 이걸 뭐라고 저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그 캐릭터로서의 정체성이 갖고 있고 개성이 있는 네. 인물들로 다 묘사가 되는데. 식량이 되는 그
1: 잡아먹히는.
2: 집단이에게는 네.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1: 기회를
2: 정체성을 네. 가질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하나 있긴 한데 그 어쩔 수가 없죠. 생존을 위해서.
0: 네, 생존을 네. 위해서는
2: 어쩔 수가 없는 네. 부분이 있죠.
0: 그리고 이제 이게 영화 제목이 플로우잖아요.
2: 네.
0: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1: 네.
0: 예, 모든 동물과 동식물과 함께.
1: 네. 네.
0: 어우러져지는 자연의 네. 일부고 근데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지금 흔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2: 네.
1: 흔적이 없죠.
0: 거의 인간은 멸종한 거 아닌가?
2: 그런 생각이
0: 대홍수
2: 들어요.
0: 속에서?
2: 네. 네. 근데 이게 책상 위에 스케치라든가 목각으로 깎아놓은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은 갑자기 인간이 사라진 것 같아요.
1: 네. 네.
2: 조금 전까지 인간이 네. 있었고
1: 있었던 것 같아요.
2: 갑자기 인간이
0: 갑자기 재난이 덮친데 네. 어떤 대비할 틈도 없이 그냥
2: 네네네.
0: 당해버린 상황이
2: 그 아닐까. 결과로 지금 홍수가 오는 게 아닐까? 인간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절멸을 당했고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0: 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가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서로 밧줄을 당기고 연대해가지고
1: 네.
0: 그 배가 이렇게 걸려 있는 나무에 걸렸는데 네. 그거를 결국에는
1: 다 같이 살려내고
0: 예, 그렇죠. 다 같이
2: 네. 한 마리.
0: 아, 거기도 되게 감동적이고.
1: 되게 명장면.
0: 영화가 어쩜 이렇게 그냥 동물들의 소리밖에 없는데.
2: 맞아요.
0: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면 네. 정말 내가 또 물 속에서 자명하는 듯한.
1: 네, 네네. 그런 느낌.
0: 막 그 약간 수압도 네. 느껴지잖아요.
1: 네. 네. 느껴지죠. 네. 귀가
0: 먹먹해지는. 네. 그것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쩜 이렇게 멋진 영화를 내가
1: 보고 있고. 예,
0: 그 극장이 아닌 내가 여기서 봤다고?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1: 상도 받았어요.
0: 그해 네.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네. 받았습니다.
1: 그래서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또 많이 네, 안다고
2: 너무
1: 하죠.
2: 네. 제가 어제 보고 있으니까 이거 상 받은 영화 아니야? 하면서
0: 이게 교육용으로도 네. 많이 네.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2: 그리고 약간 신화에서 나올 법한 고래 장면도
0: 네.
2: 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0: 네. 근데 그러니까 물이 이제 대홍수가 난 다음에 어쨌든 물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 이제 고래가 숨을 헐떡이는 네. 근데 쿠키 영상에서는 네. 그 고래가 또 이렇게 막 유영하는 장면이 네네네네네.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해석을 네. 그냥 관객한테 맡기는 네. 이런 장면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2: 일단은 노아의 방주 생각을 네. 가장 많이 하게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노아의 방주는 어떤 목적성이 있었다면 네. 이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0: 그냥 우연히 예, 살아남은 예. 그 동물들이 예. 어쨌든 자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2: 그렇죠.
0: 네.
2: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자연이 정말 자연으로 또 돌아가겠구나 네네. 하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막 고대 도시 같은 그런 네네네네네. 또 설정의 장면들도 네, 나오잖아요. 네. 그 걔네들이 이렇게 막 네. 흘러가면서 예.
1: 고양이 동상 같은 것도
0: 네 맞아요 얘기죠. 고양이 동상도
1: 또 그것도
0: 나오고.
1: 의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0: 네 고양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네.
2: 저는 그 수리새 승천 장면도
0: 맞아요
2: 네. 이건 뭐지?
0: 네. 네
1: 죽은 건가? 네.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0: 아 그래요? 저는 네. 죽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1: 그 날아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간다
2: 네.
0: 그 원래 무리들이 가려고 했던 그 높은 네. 산 있잖아요. 네. 꼭대기 산이라고 하던가 뭐 그 그거로 가는 건가?
2: 네, 그럴 수 있고요. 예.
1: 원래 자리로 예. 찾아간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2: 하나하나 또 의미를 부여하면 재밌는 네. 해석들이 많이 나올 거
1: 네. 많아요.
0: 네. 네. 그리고 진짜 그 카피바라 어떡할 거예요? 그 귀여운 아이 어떡할 거예요?
1: 되게 느긋해서 네. 귀엽죠.
0: 그리고 정말요. 이렇게 맨날 배 까고 자고 있고.
1: 네. 네. 너무 네.
2: 화낼, 보통은 화낼 타이밍에 자버려요.
1: 네. 네. 네. 네. 아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네. 카피바라를.
0: 카피바라를.
1: 막 키링으로 달고 다니고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왜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네. 또 이런 매력이 네. 또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리트리버는 막 놀자고. 네. 막 이렇게 막 징굴면서 막 놀자고 네. 계속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 귀엽고.
1: 성격이 다 달라요.
0: 그래서 어쩜 인간 군상을 약간 보는 것 같기도 같아요. 해요.
1: 네, 다 다른 네. 성격.
0: 정말 꼭 저런 친구도 있고 이런 맞아요. 친구도 있고 막 있잖아요.
1: 네. 어울려 있어야 네.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 네. 플로우라는 영화는 진짜 매력적인 영화다.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라.
2: 아, 너무 돼요. 너무
0: OTT
2: 네.
0: OTT에 있죠?
2: 네, 있습니다.
0: 아마 네. 한 번 보게 되진 않을 걸요?
2: 네.
1: 디즈니 거기에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을지라도 한 번만 보게 되는 영화는 아니다.
1: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2: 그리고 이게 약간 수미상관 기법이
0: 네,
2: 있어요.
0: 네, 맞아요. 수미상관입니다.
2: 이렇게 물에 네. 비친 본인을 보는 장면이 중간에 나오고 또 네. 나오거든요.
0: 진짜 이렇게 네. 물속을 이렇게 네. 아무 굉장히 멍 때리듯이 이렇게 뚫어지게 한참을 들여다보는 그 장면도 되게 네. 인상적이고
1: 시작에서는 혼자 바라봤는데 네. 나중에는 같이 바라보는
0: 같이 네. 친구들하고 또, 같이 네. 동물 친구들과
1: 너무 네. 수미상관이 맞습니다. 아름답게 네. 느껴지는 포인트였어요.
0: 너무 잘 만든 네.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얘기하니까 또 보고 싶네요.
1: 네 오늘 또 봐야 돼요.
2: 그림체가 너무 예뻐요.
0: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돼서요. 영화 플로우에 나오는 어셉턴스
1: 네.
0: 예. 이 음악을 끝으로 코다는 코드 얘기 못했네요. 제가 두 편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성장하는 영화니까 너무 많이 떠올랐거든요.
2: 그렇죠.
0: 막 벌새 네. 사등 네. 또 뭐 나는 보리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엔 아이 그래도 플로우는 해야겠다 네. 플로우와 코다는 해야겠다라고
2: 저는
0: 했는데
2: 저는 굿 힐 헌팅 주빈신에서 이런 작품들 떠올랐거든요.
1: 할 거 너무 많아요.
0: 할 거 너무 많아서
1: 시간이 짧아서 네. 아쉬워요. 네.
0: 저희도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도 키가 좀 컸으면 진짜로 나이 드니까 키가 줄어든다는데
2: 좋네요.
1: 네. 스트레칭 열심히
0: 키가
1: 해야
0: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1: 옆으로만 생각과 함께. 앉았으면 좋겠어요. 옆으로만 성장 안 했으면
0: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영이었고요.
2: 이백희였고요.
1: 강소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준비한 팀과 노래는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국악의 성지 고창, 특히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더 잘 알려진 고창의 그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 신재효 선생의 뜻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뜻을 모아 만들어진 예술단체가 바로 국악예술단 고창입니다.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 말어라를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만날 팀은 클래식 4인조 디네트입니다. 디네트 앙상블 혹은 앙상블 디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악기 구성이 특이합니다. 기타와 현악기 구성이에요. 클래식 기타 조성현 씨를 중심으로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가 함께 앙상블을 꾸미고 있습니다. 팀 이름이 궁금하실 텐데 앙상블의 이름 디네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소꿉놀이, 가벼운 식사라는 뜻으로 소꿉 친구들이 모여서 관객들에게 연주를 소꿉놀이 혹은 뭐 가벼운 식사처럼 선물을 해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기 특성에 맞게 곡을 재해석하는 게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기존 구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뚜렷한 이 앙상블 디네트만의 색채를 선보이는 점이 특징인데요. 제가 들어보기엔 국내외 어떤 연주에서도 접하지 못한 신선함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듣기 원하는 관객들의 목마름이 있으실 텐데 그 목마름도 해소해주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 디네트의 자작곡을 준비했는데요. 헤이즐넛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정호영 대표가 이끄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입니다.

내던져 하늘이 꽃이라고 죽은 사람 살아나랴. 그러니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국악예술단 고창의 노래 아이야 가지를 말어라, 앙상블 디네트의 헤이즐넛 두 곡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팀 소개하겠습니다. 밴드 라운입니다. 보컬의 민병훈, 피아노의 류원우, 드럼의 한웅희, 베이스의 김누리, 기타가 두 명입니다. 박지우, 류종구, 기타 두 명의 밴드 라운입니다.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를 준비했는데요. 라운의 브라이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라운스럽고 좋은 밴드 음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2024년에 발표한 라운의 노래 브라이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드릴 팀은 레드소울 피버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서 반드시 돌아오는 법, 뜨거웠던 80년대 사운드와 정서를 레드소울 피버만의 개성으로 재탄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이 되면 학교 끝나자마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향하는 사춘기 소녀의 심정이 잘 표현되었다, 80년대를 뜨겁게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헌정곡이다 라고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레드소울 피버의 노래 중에서는 롤러장에서를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입니다.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와, 그 시절 감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음악이었죠. 자, 밴드 라운의 브라이트, 밴드 레드 소울 피버의 롤러장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라는 곡입니다. 가야금과 기타 두 악기의 앙상블을 중심으로 바람을 따라 떠나는 여행 같은 음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의 악사는 가야금 연주자 백은선 그리고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안태상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랜 시간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정리한 곡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퓨전그룹 오감도 그리고 써니 앙상블에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 두 사람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가야금 소리의 매력과 그루브한 기타 사운드가 더해진 바람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가야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팀은 밴드 세라입니다. 이준호 보컬, 그리고 정호석 키보드, 기타의 유민상, 그리고 드럼의 홍성연, 베이스의 오정우로 구성된 밴드 세라의 노래 중에서는 월파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가야금 백은선 씨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자, 갈금 백은선의 바람의 악사, 밴드 세라의 월파루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만나는 우리 지역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플레이 인디 전주, 저 이백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만나볼 새로운 아티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실된 목소리로 진실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 신민수입니다. 저는 3인조 보컬 그룹 오렌지 문으로 시작해 현재 솔로 가수 신민수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룹 오렌지 문에서 보여주었던 R&B 스타일과는 정반대 되는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저의 음악은 멜로디나 음악적 구성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가사 전달에 힘을 실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준비했고요. 자, 이어서 심나영 밴드를 만납니다. 청춘들의 어느 한날의 힘들었음에 대하여 숱한 기준들에 부딪히고 부딪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되돌아본 스스로에게 위로와 공감을 또 점진해 나갈 우리의 행복 그리고 돌아본 순간이 우리의 빛나는 청춘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영원했음을 바라는 청춘 예찬을 담아내는 앨범입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는 앨범 가운데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심나영 밴드 요즘에는 SNY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심나영 밴드의 Far Away를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신민수 어느 특별한 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신민수의 어느 특별한 날, 그리고 심나영 밴드의 Far Away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감도입니다. 오감도는 2003년 전라북도에서 결성되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월드 뮤직 단체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 전주 세계소리 축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감도가 지향하는 음악은 현실과 괴리감이 적은, 그러면서도 신선함을 안겨주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음악에 대한 선입견을 부드럽게 포용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오감도의 음악 중에서 봄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하와곤입니다. 하와곤의 곡 Merry Christmas with You인데요. 서로를 향해 더욱 커진 마음으로 올해에도 함께 맞이한 크리스마스에 연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소망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고백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자, 크리스마스에 들으면 더 좋을 음악인데요. 일단 이 뮤지션을 소개해드리죠. 하와곤입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오은하와 밴드 기타리스트 출신이자 프로듀서 겸 사운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손민곤,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2인조 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음악적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밀도 있게 녹여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정성을 모토로 누구나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와곤의 최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와곤 피처링 송은채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준비해드릴게요. 자, 두 곡 이어드립니다.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함께한 노래 오감도의 봄날, 하와곤의 메리 크리스마스 위드 유 피처링 송은채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 오칠입니다. 오칠. 예,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것보다도 국내에서 전국구로 혹은 뭐 국외까지 예,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팀인데요. 스스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스스로 날뛰는 두 동물 밴드 오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19년 1집 앨범 O2Animals에 이어서 4년 만에 2023년 정규 2집 앨범 The Burning City를 발매했죠. 오칠 2집 The Burning City는 불타고 폐허가 된 도시에서 홀로 살아남은 자가 들려주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바쁜 도시에서 겨우 살아내고 있지만 텅 빈 집에 돌아오면 이내 쏟아지는 우울감, 막막함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정상성에 맞추려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Something Wrong을 예, 준비했다고 하고요. 예, 앨범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길 또 추천을 드리고 이어서 소개할 팀은 밴드 외사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던 토리 밴드가 이름을 외사단으로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낯선 이름에 놀라실 수 있겠네요 라고 하면서 토리 밴드로 활동해오다 이번 싱글 만개를 기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외사단 이름 멋지지 않나요? 라고 소개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요. 길모퉁이에서 피어난 작은 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마음을 담아 4월의 꽃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외사단의 노래 만개를 발표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우리 지역 뮤지션들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주는 특별한 오후 플레이 인디 전주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백희였고요. 오늘도 좋은 오후 보내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많은 말을 건넵니다. 밥은 먹었는지, 약은 챙겼는지, 불은 껐는지, 늦게 들어오진 않는지, 처음에는 걱정으로 시작한 말들이 어느 순간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한마디가 서운함과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미처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걱정과 미안함, 함께 살아온 시간, 그리고 아직 제대로 건네지 못한 사랑까지요. 안녕하세요. 가가오. 잔소리도 가사가 될까요? 싸우다 정드는 프로젝트 마지막 수업 특별 생방송의 메인 DJ를 맡게 된 저는 김은총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박경재입니다.
0: 네, 지난 8번의 만남 동안 새 커플은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고요. 일상의 장면을 글로 옮기고 자신의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어울리는 멜로디와 음악을 찾아 한 사람당 한 곡씩 모두 6곡의 노래를 완성했는데요. 네, 처음부터 노래를 만드는 일이 뭐 익숙했던 것은 아니었죠, 경재 씨?
1: 네, 한 문장을 고치고 여러 멜로디를 비교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녹음, 그리고 음악 제작 도구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탄생한 가사, 그리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면서 만나보도록 하죠.
0: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에는 새 커플이 함께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강현미, 신광철님, 이현, 한인수님, 그리고 조세나 이명영님 한꺼번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셨는데 어떠세요? 스튜디오 나오시니까.
2: 떨려요.
0: 떨려요? 네. 긴장되세요?
2: 네.
0: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편하게 대화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플별로 두 분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마음에서 가사를 쓰게 되셨는지, 어떤 곡이 되기를 바랬는지 들어보고요. 완성된 가사를 직접 낭송한 뒤에 그 가사가 음악으로 변한 완성곡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노래를 들은 뒤에는 제작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소감까지 나눠보는 시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럼 첫 번째 커플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커플은 강현미, 신광철 커플입니다. 자, 로고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대요. 하나 듣고 가시죠.

0: 네, 가가호호 로고송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커플 강현미, 신광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두 분이 진짜 그림만 봐도 너무 다정하고 산뜻하고요. 스튜디오가 되게 밝아진 그런 느낌이 드는 두 분입니다. 자, 두 분이 완성한 노래의 제목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현미님의 곡은 너와 나의 여름이었고요. 신광철님의 곡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뭐 제목만 들어봐도 두 분이 얼마나 지금 알콩달콩 사랑에 빠져 계시는지 실감할 수 있는 제목인데요. 함께 지나온 시간과 기억이 자연스럽게 저희에게도 스며드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0: 자, 강현미님의 이야기부터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연미님, 너와 나의 여름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탄생하셨나요? 가사에 담고 싶었던 뭐 특정한 여름이나 장면이 있으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저희가 죄송해요.
0: 네. 괜찮아요.
3: 네.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난 게 6월 여름에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내년에 저희가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같은 날짜 6월 여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를 담아서 너와 나의 여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여름에 만나셔서 또 여름에 결혼까지.
3: 네네.
0: 만나는 날짜가 결혼 날짜인가요?
3: 네. 만난 날짜랑 결혼식 네. 날짜랑 같은,
0: 같은 날짜로. 네. 아, 정말 야심 있으세요, 두 분. 그쵸?
2: 그 가사를 맞추듯이 날짜까지 맞추시네.
0: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가사를 쓰면서 가장 먼저 뭐 떠오른 어떤 모습이나 풍경 있으셨나요?
3: 이제 처음 이제 고백을 받았던 날. 그 날에 이제 6월이다 보니까 너무 한여름도 아니었고 너무 그렇다고 시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제 밤에 약간의 그 시원한 바람과 약간 둘이 약간 떨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가사를 쓰게 되면서 그 모습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약간 잊고 지냈던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 계기로.
0: 어떠셨어요? 그 경험이 유쾌하셨나요?
3: 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자 약간 이런 마음.
0: 맞아요. 두 분이서 그럼 함께 하신 지는 벌써
3: 2년이
0: 넘으셨죠.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뭐 이제 이 그 여름 하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들도 많았을 것 같고 어떤 가사들이 있었는지 또 경재 씨가 또 질문을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2: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름이란 주제로 곡을 작업을 하시는 건데요. 그 노래를 만드시면서 이게 음악으로 어떤 느낌이기를 좀 바라셨는지 그리고 따뜻하고 밝은 여름인지 또는 조금 아련한 느낌인지 아마 듣기 전이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3: 약간 설레는 여름, 여름이다 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었었고 아무래도 저희 이제 약간 제가 약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쓰다 보니까 그런 좀 마음이 좀 담긴 좀 따뜻한 곡이었었으면 좋겠었어요.
0: 네. 그런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가 되길 바라셨다는 말씀이시죠?
3: 네.
0: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미님이 이 곡에서 생각하는 어떤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3: 키워드는 이제, 이제 처음 이제 둘이 이제 만났을 때 그런 다짐이나 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끝까지 결혼하는 날까지 그냥 그 마음 잃지 말고 같이 이제 막 걸어가자 막 이런 그런 약간
2: 딱, 초심과 같은
3: 네네네
0: 초심과 같은
3: 네 그렇게
0: 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특히나 그 초심이라고 하는 그 처음 시기의 이야기들을 노래로 담으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민님의 지금 목소리로 완성된 가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민님도 좀 떨리시죠?
3: 네.
0: 네, 이 자리에서 녹음도 저희가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떨리실 수 있지만 그 연민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와 나의 여름.

0: 또 하나의 여름 작가 강연미. 떨리던 첫 고백, 수줍던 그 미소, 6월 여름 바람이 불던 그날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었지. 따뜻했던 네 손, 내 세상을 안아주던 온기,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미소로 바라봐준 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웃을 수 있잖아. 처음 만날 그날부터 평생을 약속한 지금까지 우리 둘이 함께 걸어가자. 언제나 네 편이 되어줄게, 영원히 네 곁에 있어줄게. 수많은 계절이 흘러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1: 아, 박수. 네, 잘 낭독해 주셨네요. 네, 이걸 이제 녹음본도 이제 전달해 드릴 거고 음악도 전해 드릴 건데 어떠세요? 직접 그 헤드폰으로 들어보시니까.
0: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있네.
1: 그러세요? 네. 네, 평소에 본인 목소리를 이렇게 정식 녹음을 통해서 듣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낯설고 네. 어렵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0: 네.
1: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그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셨을 때.
0: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염소처럼 떨리면서 말했나 싶기도 하고 낯설어요.
1: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뭐 자기 목소리가 귀로 이제 전해지는 게 돌아서 이제 귀로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조금 더 높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떨리는지는 사실 본인은 말할 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더 저는 진정성 있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연미님이 되게 진심을 다해서 낭독하고 계시구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경재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무래도 이제 가사를 완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리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소리 내어서 이야기하는 그 정말 풋풋한 그 떨림이 들어있는 트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들으시기에는 약간의 뭐 민망함? 뭐 정돈되지 않은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거야말로 이 잔소리가 가사가 되면서 결국에 피어난 첫 단추를 깬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요. 너무 그 진심이 담긴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길 바랬는지 저는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어떤 풍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레퍼런스 곡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참고할 만한 곡이야.
0: 아,
1: 네네.
0: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잘 어울리는 게
1: 네.
0: 그 가수 경서의
3: 밤하늘.
0: 밤하늘의 별을
1: 네.
0: 생각이 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곡이 네네. 나오길 바라신 거죠?
0: 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곡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이제 밤하늘의 별을 생각하면서 네, 그 노래의 풍으로 이 너와 나의 여름이 나왔는지 연민 씨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와. 강현미님의 너와 나의 여름이 이렇게 노래가 되었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너무 좋아요.
0: 지금 너무 좋으셨는지 목이 메이셨습니다.
2: 네네네. 처음에 좀 생각하셨던 음악 분위기하고 실제 완성된 곡을 들으셨을 때 아무래도 가사가 이제 멜로디로 피어나니까 느낌이 좀 사뭇 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기대했던 부분하고 혹시 뭐 좀 뜻밖이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제가 아무래도 좀 가사를 썼을 때 좀 짧게 제가 좀 써가지고 이게 긴 곡, 긴 시간 곡이 나올까라고 조금, 좀 그랬었는데, 너무 잘, 이렇게, 그래도, 코러스랑 이렇게 잘 맞춰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생각하면 조금 사랑스럽고, 시원하고, 좀 그런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서 들으셨던 광철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3: 네, 너무 만족하게 잘 들었습니다.
0: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3: 딱 사랑도 느껴지고요. 따뜻함도 시원함도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되게 그 연미가 표현하려고 의도했던 그런 느낌들이 잘 이렇게 녹아져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0: 네. 두 분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네, 이어서 바로 광철님의 이야기들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철님이 노래를 이제 가사를 붙인 곡이죠.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부터 듣고 싶어요.
3: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작사할 때 처음에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제 결혼을 준비한 그 과정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제 혼자만의 이런 이야기보다는 같이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만나왔듯이 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서도 이렇게 잘 지내자, 더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결혼하고도 잘 지내자. 네. 네.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에서 이젠 우리의 이야기를 네.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그 뭐, 이제 2년이 넘는 시간을 만나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 어떤 장면을 특히 가사로 남기고 싶으셨나요?
3: 처음에는 이제 그, 처음에 만났었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들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 작사를 하다 보니까 만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살아오다가 만나다 보니까 앞으로 같이 더 만나서 이제 발을 맞춰가면서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또 앞으로도 같이 함께하면서 이렇게 더 좋은 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런 쪽으로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0: 상당히 희망적이고 네네. 그 미래를 뭐 기약하는 네네. 그런 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3: 네네.
2: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가사가 좀 시적이다 보니까 덜어내면서 미처 좀 담지 못한 에피소드 또는 빠뜨려야만 했던 그런 뭐 사연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3: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조금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게 좀 저돌적으로 막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표현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멀어졌었는데 아.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식당에서 이제 마주치게 되면서부터 다시 이제 용기를 시작되었군요. 내서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게 됐고 그날 이후에 이제 조금씩 만나가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2: 발을 맞춰가는 것처럼
3: 네,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가사 앞부분에 조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면 광철님이 생각했을 때 이 노래는 어떤 곡처럼 또는 어떤 풍의 느낌으로 나오기를 바라셨어요?
3: 처음에 딱 노래를 떠올렸을 때 데이브레이크의 이제 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그런 느낌으로
0: 약간의 네, 팝 밴드 편곡
3: 네, 네. 좀 신도 나고 흥도 나면서 행진곡에도 쓰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 아.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0: 네. 그러면, 공식 질문 같은데요. 이렇게 개인의 경험을 좀 한편의 가사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노래에서 그 키워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1: 네,
0: 어떤 게
1: 핵심 키워드
0: 있을까요?
1: 세 가지만 뽑아주시죠.
2: 핵심 키워드.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춰가. 뭐, 이런 것과, 이제 항상 함께하면 좋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사 부분에 나오거든요.
1: 네.
2: 네.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럼 빠르게, 예, 낭송하신 곡, 낭송하신 가사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0: 우리 이야기 신광철. 밝게 웃던 너의 모습을 기억해. 잠시 멀어진 시간 동안 아쉬웠던 내 마음. 뜻밖의 마주쳐서 다시 만난 날. 자연스레 시작되는 우리 이야기. 다른 속도로 걸어온 날들이지만 이제는 한 걸음씩 발을 맞춰가.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너의 손을 잡고서 걸어갈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서 하나씩 채워갈 우리 이야기. 행복해할 우리 모습을 그려봐. 이제 함께할 시간들을 채워가는 너와 나. 눈부시게 펼쳐지는 수많은 날. 아름답게 피어날 우리의 이야기. 같은 속도로 걸어갈 우리의 날들. 따스한 여름바람 타고 걸어가. 지나온 시간보다 다가올 날들이 너와 나로 가득하길 바래. 약속할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너의 손을 잡고서 걸어갈게. 마주보는 눈빛 속에 밝게 웃으며 가득히 채워갈 우리 이야기.
1: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2: 로맨틱하네요.
1: 네, 함께 많은 날들을 채워갈게 하는 그런 선언이 되게 귀여우면서 다부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네요. 네, 어떻게 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시작된 이야기가 음악 안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광철님의 그 우리 이야기. 광철 씨 어때요? 이 낭독하시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0: 일단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1: 네, 감정적으로는 어떠셨어요? 이게 뭐 쓸 때하고 낭독할 때도 달랐을 것 같은데.
0: 아무래도 쓸 때보다는 직접 읽다 보니까 낭독을 할 때 좀 더 감정이 폭받친다고 해야 될까요?
2: 맞아요, 올라오죠.
0: 지난 일도 생각이 나고 또 앞으로의 일들도 이제 뭔가 미래를 생각하게도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이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저도 유독 인상 깊었던 건 그 다시 만나셨던 그 스토리가 되게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두 분이 정말 인연이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3: 네.
1: 네. 연미님도 지금 끄덕끄덕 하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광철님 네, 가사로 만든 곡, 우리 이야기, 음악으로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0: 네. 광철님의 가사로 만든 곡, 우리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광철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완벽한 한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어떤 부분이 특히 마음에 드셨나요?
1: 음악,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딱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면은 뭐 축가라든지 제가 직접 부를 수 있는.
0: 아, 그럼 더 좋겠다.
2: 직접.
1: 그러면 좋은데 너무 곡이 이제 어려워서. 네. 근데 정말 그 정도로 마음에 들고 행진으로 쓰기도 너무 마음에 들고.
0: 그러니까요. 네. 신랑 입장했을 때 딱 이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 너와 함께 어디든 좋아 이렇게 나오는 가사가. 네, 제가 좀 비싸긴 하지만 원하시면 해보겠습니다. 네.
2: 아무래도 가사로 이렇게 접했을 때보다 멜로디가 들어가면 좀 인상이 좀 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2: 가장 기억에 남는 가사, 그러니까 노래로 표현되니까 좀 다른 의미로 와닿는데 하는 가사가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같은 속도로 걸어 이제 앞으로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춰가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제가 글을 쓸 때보다 좀 더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미님은 옆에서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3: 직접 들은 걸 또 듣고 싶네요.
0: 아, 직접 들은 걸
3: 듣고 싶네요.
0: 네. 어떻게 광철 씨 준비 될까요?
1: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노력은 해본다고 합니다. 네. 뭐, 그 두 분이서 평생 어쩌면 한번 맞이할 그 결혼식에서 이 음악들이 뭐 재생되고 울려 퍼지는 장면들을 좀 상상해보니까 저희도 좀 꿈결 같고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두 분께서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곡 작업을 열심히 임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반가운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사 클래스의 취지가 싸우다 정드는 프로젝트. 잔소리도 맞아요. 가사가 될까요? 했는데 두 분은 사실상 잔소리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 너무 달콤한 잔소리였죠. 잔소리 할 게.
0: 그런데도 두 분이서 생각했을 때 서로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요?
3: 이제 오빠는 좀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좀 자주 좀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이 그러니까 뭐 제가 라면을 먹거나 하면 막 밥을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자주 그래요.
0: 그게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일까요? 광철 씨?
1: 아무래도 생각하세요? 이제 제 사랑의 표현을 밥을 잘 챙겨 먹고 해야 네, 너무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라면이나 이런 것들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사랑을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0: 반면에 그러면은 연미님이 광철님한테 많이 하는 잔소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잔소리는 아닌데 이제 말을 할 때마다 이제 항상 오빠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근데 오빠에는 그 한 단어에는 뒤에 물음표가 붙을 수도 있고 느낌표가 붙을 수도 있고
2: 그렇죠.
1: 네, 되게 다양한 식으로 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잔소리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오빠 뒤에
2: 어떤
1: 어떤 이제 물음표가 붙냐 느낌표가 붙냐 뭐 마침표가 붙냐에 따라서 제가 약간 분위기를 파악하곤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그 미묘한 걸 사실 알아차리는 건 두 분이서 그만큼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건 무슨 의미의 오빠지? 이건 또 어떤 오빠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네. 뭐 전라도의 거시기처럼 오빠로 다 표현할 네. 수 있는 거죠, 소통을.
0: 그러면 공동 질문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너와 나의 여름과 우리 이야기를 각자 쓴 걸 보셨고 가사를 서로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떻게 서로 새롭게 알게 된 마음이 있었나요? 두 분이서?
1: 아무래도 새롭게 알게 된 마음보다는 좀 더 저희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2: 네. 가사를 쓰면서
1: 가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숨겨왔던 건 아니고 이제 쉽게 말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도 좀 꺼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잊고 있었던 뭐 좀 지나갔던 이야기들도 꺼내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0: 그 과정을 통해서요. 네. 네. 원래는 두 분이서 서로 한 곡을 같이 쓰자 이렇게
2: 했었는데 네.
0: 어떻게 타협하기는 어려우셨을까요?
3: 하다가 네. 좀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서로 각자 쓴 가사도 있어서 그거를 좀 더 살리자라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0: 네. 네,
3: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0: 그러니까요. 또 서로 뭐 함께 불러주는 그런 축가나 뭐 축하의 노래들도 좋지만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분 너무 충실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정말 뭐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의 두 곡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덕분에 저희 코너가 저희 수업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곡을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두 분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1: 네, 앞으로도 네, 싸우지 않고 조금씩 이제 조금 어긋나지 않게 잘 맞춰가면서 결혼 준비도 잘 하고 결혼 이후에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좋습니다. 연미님은요?
3: 네, 저도 이제 지금처럼 둘이 가깝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싸우는 날이 있겠죠. 그럴 때도 잘 타협해서 앞으로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그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까 그냥 연미님이 밥만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니까요. 여러분 채널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함께 가겠습니다.

0: 네, 가사는 거창한 사건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낸 어느 여름, 늘 곁에 있어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한편의 노래가 됩니다.
1: 네, 작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의 가사말이 피어나면서 어떤 형태로 정말 노래가 될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잖아요. 잔소리가 정말 가사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서로의 다른 장면, 서로의 다른 생각, 그 차이를 글과 음악으로 확인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죠? 네, 계속해서 우리 잔소리도 가사가 될까요? 특별 생방송 계속해서 이현 한인수님의 가사와 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현 한인수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 주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수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현님의 곡은 당신의 부재였고요. 한인수님의 곡은 떨림입니다. 부재와 떨림. 제목만 놓고 봐도 뭐 가까운 관계에서 경험하는 뭐 서로 다른 그런 그렇죠.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현님의 당신의 부재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님, 네, 당신의 부재라는 제목에 담긴 부재는 어떤 순간 또는 어떤 감정을 의미하나요?
3: 아, 이제 모임에서 네. 잠깐 이제 잠시 동안 좀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무슨 이유일까 생각하면서 네, 썼던 거예요.
0: 아, 네. 그러면 그 가사를 쓰기 전부터 그렇게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이야기인가요, 그게?
3: 아니, 이제 부재 기간이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를 떠나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들. 네.
0: 그럼 그 부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면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가요? 그걸 여쭤봐요.
3: 예전의 네. 이야기인데, 예.
0: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이 상당히 이게 감정이 맞아요. 깊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3: 아니, 그렇게 깊은 건 아니고 그냥 좀 가벼운 가벼운 네. 거였어요. 네.
1: 당신의 부재 하니까 이제 제목부터 정말 시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이 깊은 이야기를 가사로 옮기실 때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가장 쓰기 어려우셨던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가사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그 대목이요.
3: 가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네. 네. 가볍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자성어들을 많이 가사에 차용해 주셨던 부분이 네네.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3: 네. 쓰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가사로 노래로서 만들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기는 있었어요. 일단 그 뭐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모임에서 그 사람은 이제 퍼즐 한 조각 같은 딱 한 사람인데 그래도 한 조각이 퍼즐을 다 맞췄는데 한 조각이 없으면은 굉장히 아쉽고 쓸쓸한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0: 퍼즐 한 조각.
3: 예. 구성원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그중에 한 조각이 빠져 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한 조각은 현님한테 되게 컸나요?
3: 아주.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냥 한 조각이었어요.
0: 한 조각이었다. 네. 네, 그러면 다행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 내용들이 제가 봐도 너무 그 깊이 있는 어떤 문학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는 가사였는데요. 멜로디가 붙는다면 어떤 곡이 되길 바라셨나요?
3: 저도 좀 그게 이 가사가 노래로 가수가 부를 수 있는 걸로 구체화될 때는 좀 어려울 거라는 이게 딱 이렇게
0: 예상을 하셨군요.
3: 붙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그냥 이제 AI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0: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조용한 독백이라거나 뭐 마음을 크게 꺼내놓는 어떤 뭐 큰 디바가 부른다거나 어떤 그런 풍의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3: 참조곡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일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의 곡들을 좋아했었는데 네. 마침 이제 찾다가 일레인 씨가 이제 드라마 오스트를 부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의 시간 어딘가라고 있더라고요.
0: 네.
3: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정도의 음색과 그런 정도의 톤으로 이렇게 좀 불러주면 어떨까 그렇게 좀 기대를 네. 크게 좀 했었죠.
0: 예. 네. 그럼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셨나요? 옆에 지금 경재 씨 나와 있는데 경재 씨도 그 작업하는 게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1: 저희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작업을 많이 고생한 곡 중에 하나죠. 당신의 부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버전을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멜로디의 질감이 좀 대중적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좀 침잠하는 느낌의 감성이 너무 디바스러운 대곡으로 좀 표현이 되었다. 이 부분이 이 짧은 수업 시간이라서 극복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한계,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이 곡, 당신의 부재를 통해서 이 중간 지점으로서 곡을 써 가시고 가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을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경험을 좀 쌓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0: 네.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현님의 계획만큼의 그런 어떤 느낌, 그 예상했었던 느낌의 곡은 아니어서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곡에 적응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받았거든요.
1: 맞아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주셨고요. 멜로디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부르시려고 시도를 정말 많이 했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5주 만에 노래를 만들어내어 왔던 그런 과정이었으니까요. 수업 시간 내에 너무 충실하게 해주셨던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0: 네. 현님은 어떠셨나요? 네. 곡은 최종 곡을 이제 뭐 함께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예상하셨던 이제 당신의 부재라고 하는 이 가사를 완성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 가사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3: 아, 가사는요. 가사는 뭐 부족해도 제 한계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네. AI는 아무래도 이제 프롬프트 이제 그런 공부도 좀 더 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봤는데 네. 그 경재님 한 것과 진배 없는 별다를 거 없는 곡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 뭐 다른 가사에 또 다른 어떤 프롬프트를 이제 넣고 그러면은 또 제가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0: 네. 네. 그리고 이현님의 곡이 특히나 그 난이도가 높았었던 건 현님께서 어떤 그 되게 난이도가 높은 박자와 그거를 멜로디를 생각하시면서 저희한테 유일하게 보내주신 분이셨어요. 그만큼 수업의 열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게 곡이 전개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애정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현님의 가사 당신의 부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사 낭송 들으시면서 담푹 빠져보겠습니다.

0: 당신의 부재, 작사 이현. 당신의 부재를 알았다. 여럿이 함께. 만 개의 조각 중에 어쩌면 겨우 퍼즐 한 조각인데 조금 쓸쓸하고 아쉬워서 돌아보게 되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과 미진한 것들이 있었나. 행여 아프게 한 것과 상처 준 것은 없었나. 때늦게 당도한 고해들을 고해하지 못하였다. 쉽게 이어지고 쉽게 떠나가고 떠나오던 시절의 반복은 마음의 수많은 실금과 생채기를 내었다. 아픈 회자 정리만이 인생의 단편이었고 거자 필반은 극히 희소하였다. 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지금의 시간들이 아쉽지 않도록 함께 있을 때에 같이 누리고 느끼고 즐거우며 가끔은 뜻깊은 것이기를 바란다.
1: 네. 형님, 시인 같으셨어요.
2: 감사합니다.
1: 방송을 너무 침착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유독 저한테도 기억이 많이
3: 저는 오히려 이 버전이 노래보다 좀 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말 당신의 부재가 좀 문학적인 가사였는데 이게 그냥 멜로디로 표현되는 것보다도 정말 어떤 화자가 직접 낭송해주는 이런 느낌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 맞아요. 어찌 보면은 멜로디로 붙는 게 사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낭송도 가사도 상당히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애착하는 현님의 가사였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당신의 부재, 현님의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이제 현님의 그 뭐랄까 상상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잘 나온 곡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님의 가사는 특히나 저희가 이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현님의 이 픽스된 가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라임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좀 잘라내기도 했었는데 저는 현님의 그 가사 자체가 그대로도 그냥 작품 같아서 또는 어떤 보면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라임이 되거나 천편일률적인 그 삭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담겨지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이 어찌 보면은 AI에서는 뭐 일반적인 어떤 팝이라거나 일반적인 가요의 형식이어서 따라잡긴 좀 어려웠을 수 있어도 그 최선을 다해서 구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형님은?
1: 아, 그냥 이제 경재님이 너무 수고해 주셔서 좀 미안하고 고맙고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대중가요의 그 기승전결
0: 문법은 아니었어요. 예, 네, 맞아요.
1: 그 기승전결을 네. 잘 그대로 따른 거라서 좀 아쉬움은 큰데.
0: 맞아요.
1: 근데 앞으로 이제 또 뭐 다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또 있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수노를 계속 이용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0: 네.
1: 네, 아쉬움은 조금 적고.
0: 네.
1: 예, 감사합니다.
0: 아,
1: 예.
0: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이나 그 어떤 대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아, 이제 뭐 회자정리나 거자필반 그런 것들이 살아오면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회자정리는 너무나 흔한 일인 것 같고요. 예, 거자필반은 정말 너무나
0: 희소한
1: 예, 희소한 일이
0: 희소하다.
1: 아니었나 싶어서 그 문장들이 예,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럼 인수님은 반대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현님이 뭐 미처 말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뭐 새로 발견하셨나요? 어떠세요?
2: 글쎄요. 그냥 문학 작품으로 대했습니다. 듣기에 너무 좋았고,
0: 좋으셨어요.
2: 들으시다시피 낭송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차분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들으면서 그냥 힐링이 됐습니다.
0: 이런 감정 표현을 평소에도 현님한테 자주 해주시나요?
2: 할까요?
3: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0: 현님은 어떠세요? 익숙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너무
1: 아니,
0: 목소리 예쁘잖아요. 이렇게
1: 네,
0: 하시는 거.
1: 그렇진 않죠. 방송용인 거죠.
3: 아, 보여주기 멘트다.
0: 근데 방송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생각해보면 매 수업마다 인수님께서 너무 다정하게 한 번씩 이렇게 챙겨주는 멘트가 늘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니, 사람이 다 얼굴이 좀 단면적인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대외적인 면과 또 방송용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0: 뭐, 그래도 대외적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현님의 감상은 어떠셨냐고 묻고 싶네요.
1: 아,
0: 네.
1: 뭐 아주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좋지
0: 네.
1: 않을까.
3: 시도는 좋았다.
0: 네. 좋으셨다는 말을 이끌어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1: 예,
0: 여러분.
1: 좋았어요.
0: 좋습니다. 인수님 이야기들을 바로 이어서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인수님은 옆에서 떨고 계셨나 봐요. 떨림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림은 설렘에 가까운지, 뭐, 또는 긴장이나 두려움에 가까운지 좀 궁금합니다.
2: 처음에 떨림은 당연히 설렘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긴장과 불안함에 좀 가까워지는 떨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시 또그 처음의 떨림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 떨림을 다시 재발견하고 싶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0: 설렘과 떨림이 점점 어떤 긴장과 두려움이 될 때도 있고, 좀 딥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그 떠나갔던 어떤 그 설렘과 그런 것들을 다시 되찾고 싶다.
2: 예.
0: 이런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가사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나 사건, 뭐 구체적인 장면이 있다면 들려주신다면요.
2: 역시 처음에는 이별이었죠.
0: 이별.
2: 잠시 헤어져 있다가. 그럼에도 이제 약간 그 떨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게 이 글을 쓰는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시점이 이 얼마나 예전
2: 역시
0: 이야기인가요?
2: 굉장히 예전이죠.
0: 다행입니다. 최근이 아니어서.
3: 아무래도 이제 말로 얘기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 거기다가 또 이게 가사라면 이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정말 뭐 준비된 멘트다, 방송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하지 못했지만 가사 안에서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면 한번 꼽아주시죠.
2: 그죠. 이 지금 이 대답은 지금 질문에도 그다음에 공식 질문에도 똑같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초질관 처음에 그 떨림이 옅어지고 무뎌졌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떨림을 잊지 않고 다시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3: 설렘으로.
2: 예, 예.
0: 그렇다면 떨림의 이제 그 메시지를 담는 음악은 어떻게 표현되길 바라셨어요? 뭐 템포나 목소리, 뭐 악기
2: 그래서
0: 분위기.
2: 그 떨림이 사실은 뭐 특별한 거고 뭐 이벤트성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그냥 저희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좀 묻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해철 씨의 그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곡이 레퍼런스 곡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일상에서 묻어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떨림들이 계속해서 은은하게 좋습니다. 네.
3: 그러면 이 곡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요?
2: 역시 떨림, 그다음에 이별, 지금도 여전하다.
3: 아, 지금도 여전하다.
0: 지금도 여전하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이 두 분의 그 조용조용한 말투가 되게 그 뭐랄까, 저는 특히나 인수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배우님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이쯤에 인수님이 낭독을 어떻게 멋있게 배우처럼 하셨는지 여러분께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사 낭독본 들려드릴게요.

0: 떨림, 한인숙. 단호하고 선명한 너의 취향. 엣지 있고 시크하고 끌렸었어. 조금은 아슬하고 불안해도 나도 몰래 끌려갔던 마음들. 한 번의 거절, 짧았던 이별, 다시 잡은 두 손, 결국 너일 줄 알았어. 처음 손잡던 떨림, 첫 포옹에 뛰던 심장, 첫 키스에 잠 못 들고 하얗게 지샌 밤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모든 너를 기억해. 까칠해도 거부 못할 매력, 완벽함 뒤 숨겨놓은 화당미. 눈치 없는 내 심장은 쿵쾅쿵쾅, 얼떨결에 튀어나간 나의 고백. 시간이 떨림을 익숙함으로 채워도 너와 눈 맞추던 그 순간만은 또렷해. 처음 손잡던 떨림, 첫 포옹에 뛰던 심장, 첫 키스에 잠 못 들고 하얗게 지샌 밤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모든 너를 사랑해.
1: 와. 네. 저는 이 보통 일반인들이라면 여전히 모든 너를 사랑해 이럴 것 같은데.
2: 아, 마지막이 아프시죠?
1: 모든 너를 사랑해. 아, 따라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어떠셨어요? 이거 낭독하실 때.
0: 글쎄요, 아까 그 경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글로 썼을 때하고 낭송을 하다 보니까 왠지 조금 더 감정이 들어가고 몰입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왠지 그렇게 해줘야 멋있을 것 같아서.
2: 폼생폼사. 예.
0: 그렇게 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 대외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셨어요.
2: 네. 너무 로맨틱했죠, 정말.
1: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배우님이 낭독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들었어요. 네. 평소에도 그런 톤으로 말씀하시는데 더 그런 톤으로 저는 낭독했었다고 하셨습니다.
2: 뭐, 결국 너일 줄 알았어. 이런 가사가 정말 막 편지처럼 이렇게 푹 들어와서 꽂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는.
1: 맞아요.
2: 네, 트랙이었습니다.
1: 두 분이서 드라마를 찍고 계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인수님의 떨림 AI 데모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0: 브라보. 네.
1: 브라보.
2: 브라보 나왔습니다.
0: 네. 예수님 진짜 눈을 감고 깊이 있게 몰입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2: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막연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쓴 글로 책을 하나 갖고 싶다. 아. 뭐 내가 작곡한 노래를 하나 갖고 싶다. 또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 희망들이 하나씩 있는데 아마 제가 작곡을 해도 이렇게 노래가 잘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아주 만족도 있게 잘 만들어진 노래 같습니다.
0: 아, 이 얘기를 들으시는 강재 씨가 매우 흐뭇해하고 계시네요.
3: 저는 또 궁금한 점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떨림과 섬세한 감정인데 좀 시원한 가창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 곡의 포인트가 있다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그 흐름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후반부에는 조금 비트가 빨라지는데요. 네. 오늘 들으셨을 때는 이 앞뒤 부분 중에서 어떤 감성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은지 그게 궁금했어요.
2: 글쎄, 뭐 저는 둘 다가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 마음의 감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생각을 할 때도 어떤 때는 조금 내 마음이 차분할 때는 느린 비트도 내 심장도 뛰지만
3: 그렇죠, 그렇죠.
2: 어떤 또 생각이나 감정에 몰입이 돼 있을 때는 심장이 좀 빨리 뛰기도 하고
4: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마음에 드신다는
3: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단지 느리거나 빠를 뿐 이건 다 떨림이다. 뭐 이런 감상으로 느껴지네요.
0: 그러니까요. 저는 그 떨림이 중간부터는 약간 첫 키스 이후의 떨림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3: 등장하니까.
0: 아. 네. 현님은 그러면 떨림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5: 그냥 그 이렇게 만들어진 곡들 중에서 가장 멋진 곡이 아니었나.
0: 아, 정말 부창부수입니다. 부창부수예요.
3: 네.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으신데요.
0: 두 분 정말 대외적으로 잘 어울린다. 네. 정말 좋으셨군요. 네.
3: 아, 그리고 또 이 가사가 약간 고백적이기도 하고 좀 정말 이게 좀 섬세하잖아요. 이 가사를 통해서 좀 생각나는 모습, 다른 모습들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으신데,
0: 네.
3: 예, 인수님의 좀 어떤 모습이 좀 생각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5: 아, 좀 약간 사람이 되게 순발력 있어요. 예우감각이 있고.
0: 진짜로요?
5: 네, 의외로 굉장히 스마트해가지고.
4: 아, 의외로요?
0: 의외로는 뭐죠? 의외로.
4: 의외로여서 감사합니다.
5: 네, 그래서 빵 터지게 하는 그 면모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들도 이렇게 보면 감탄하게 되는 네. 그런 아무튼 스마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조금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요.
0: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담겨 있다. 이것조차도 되게 극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껏 현님께서는 늘 저희 클래스에서도 너무나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찬사와 언사를 남기시는 건 좀 처음 봤어요.
2: 저도 처음입니다.
0: 인생 그렇게 두 분이서 오래 계셨는데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워서
3: 그러니까 그 떨림이 나가네요. 결국은 아, 이번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심리의 떨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0: 그러니까 정말 극찬이셨어요. 야, 정말 인순이 오늘 두 발 뻗고 너무 뿌듯하게 주무실 것 같다라는
2: 아니, 뭔가 좀 네. 대가를 바라는 후환이 있을까 좀
0: 들었습니다. 그러시진 않으실
3: 이런 순발력, 거죠? 네, 이런 순발력을 높게 사셨던 것 같네요.
0: 좋습니다. 자, 당신 커플 공동 이야기로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당신의 부재와 떨림은 서로 이제 더 다른 제목이긴 하잖아요. 근데 두 곡 모두 곁에 있는 서로 사람의 소중함과 뭐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은 이제 상대의 노래에서 어떤 마음을 서로 각자 발견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저는 그 당신의 부재라는 글을 보면서. 제가 그 만 개 중에 한 조각이라는 게 좀 서운했고요.
3: 보통은 좋아하는.
2: 아니, 보통은 만 개 중에 한 3천 개 정도는 돼야.
0: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만 개가 다 오직 너를 위한 거였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2: 근데 그 한 개가 만약에 활용 점점처럼 용의 눈이었으면 좀 괜찮을 텐데.
3: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2: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3: 마지막 한 조각. 예.
0: 저희가 이렇게 현님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행복을 위해서.
2: 네. 예,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웃다가 보니까 뭘 하려고 했던 얘기를 까먹었네요.
0: 네.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예, 예.
2: 일단 좀 서운했습니다. 한 조각이었어요.
3: 한 3천 개 정도의 지분을.
0: 네, 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반대로 현님은요?
5: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떨림들을 이번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살려서 희미해졌지만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좀 예쁜 것 같아요.
0: 예쁜 것 같다. 어머나. 이런 표현을. 아, 저 현님에게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라고 들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요. 어떤 말들은 직설적이었을 때 반감이 되는 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말들은 조금 애둘러 표현했을 때 되게 깊이 있게 다가가는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가사 작업의 좀 묘미일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서도 아마 서로의 음악이 그렇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서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서로에게 이 프로젝트를 끝나는 말미니까요. 네,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2: 글쎄요, 그냥 건강하게 무병장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야 내가 더 옆에 오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인가요?
2: 예, 예. 그냥 이 상태에 뭐 크게 뭐 불만이 없고, 계속 그냥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현님은요?
5: 세상사가 좀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서 좀 불안한 그런 뭐 네팔에도 지금 홍수가 일어나서
0: 맞아요.
5: 너무 끔찍하고 그 영상을 본 순간 진짜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국은 뭐 아직은 괜찮은데 이상한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예 네, 그냥 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과 내가 모두 좀 무탈하게
3: 무탈하게
2: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 굉장히 어떤 이벤트가 있고 행복하고 그런 삶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는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로운 일이 없는 그냥 평탄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어떤 일상에 서로의 서로가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던 것 같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가사도 쓰고 음악을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일상의 또 다른 지점을 좀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음악적인 취향도 서로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작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스타일들이 좀 다른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작업하는 거 보니까 이거 네, 좀 의외인데
3: 이건 좀 의외인데 하는 부분인데 서로에 대한 덕담도 좋고요.
2: 그 글을 자주 쓰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약간 갑자기 뭐가 탁 와서 번쩍 때리면 막 쓰거든요. 근데 계속 소재를 탐구하고 매일매일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아, 성실함이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재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현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평소에도 이렇게 문학적인 이 글들을 쓰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으셨어요?
5: 아, 뭐
0: 어제 꾸미셨다거나.
5: 아, 이제 시를 좋아 오랫동안 좋아했고요.
0: 네. 네.
5: 그리고 뭐 스필 같은 글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서 산문 쪽들은 이제 계속 읽어오고 해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뭔가를 하고 싶긴 한데
0: 네.
5: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0: 이렇게 차곡차곡 뭐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켜켜이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분이 또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또 만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네. 기대하고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3: 네, 두 분의 평온하지만 또 희망찬 또 다음 날들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이현 한인수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벌써 두 커플을 만나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또 이어서 마지막 커플이십니다. 두 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누군가의 부재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그 사람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래 함께한 사이에도 마음이 떨리는 순간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1: 네. 완성된 노래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상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노래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기억에 참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느덧 마지막 세 번째 커플입니다. 아, 조세나, 이명영님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야, 이 두 분 정말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네. 예, 저희 예,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인사.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세나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명형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세나님, 명형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곡이 상당히
3: 맞아요.
0: 다른 듯하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또 닮아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조세나님의 곡은 여행처럼 그대와였고요. 이명형님의 곡은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함께 걸어갈 그 뭐 시간을 담은

0: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여행처럼 진짜 매 삶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1: 흥미롭게,
0: 생각이 들었어요.
1: 신나게.
0: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1: 모르니까.
0: 네.
1: 저희 작사 클래스 하면서 이 얘기는 저희도 처음 들어가지고, 되게 그이 얘기를 전해주시는 그 목소리의 떨림이, 저도 많이 떨리게
0: 네.
1: 만드시네요. 되게 울컥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신 상태에서 여행이라고 얘기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존에 저희랑 작사하면서 얘기하셨던 맥락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순식간에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실제 두 분이 뭐 함께 했었던 뭐 여행이나 뭐 특별한 뭐 풍경 같은 것들에서 출발한 가세였을까요?
0: 여행이나 아니요. 특별한 건 출발은 그건 아니었고요.
1: 네.
0: 그냥 단지 저희가 아이가 셋인데 둘째 낳기 전까지 사실 정말 많이 제가 좀 많이 쪼았어요. 많이 좀뭐 조금만 해도 불만이니까 그냥 좀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게좀 많았는데, 둘째 태어나고 났더니 그 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던 그 순간들인데, 이제 지금 앞으로도 이 삶을 후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 시간으로 또 후회하는 삶이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정말 그냥 그게 어떻게 맥락이 또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2: 맞아요.
0: 네.
2: 가사를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이 또 이어지는 것마저도 또 이것도 하나의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또더 마음에 와닿는 순간인데요. 정말 뭐 여행하면 우리가 뭐 설레인 그런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런 설렘도 있고 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는 뭐 순간들도 많을 텐데 이 가사들을 살펴보면 좀 재밌는 구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쓰실 때 실제 아마 경험에서 쓰셨던 구간일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일들 담아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0: 저희가, 제가 그 안판정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 가사 중에, 둘이 여행하기,
2: 둘이 여행하기,
0: 아니면
2: 맞아요.
0: 첫 만남은 항상, 저희가 참치집에서 만나는데, 항상
2: 재현하죠.
0: 2월
2: 평화도
0: 5일이 되면
2: 같이.
0: 참치집을
2: 네,
0: 갔거든요.
2: 재현하시네.
0: 네.
2: 2월 5일.
0: 근데, 이제 결혼 기념일날, 정말 아이들도 친정이 좀 맡기고, 둘이, 당일치기로라도 우리 둘만이 할수 있는 추억 쌓기를 좀 해보자 했는데, 그러면서 하게 된게 임실에 사격훈련장이 있더라고요.
2: 사격훈련장.
0: 네. 뭔가 색다른 이색 체험이랑 이제 그런 것들도 시도하고, 그리고 저희 신랑이 좀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저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같이 즐긴다든지,
2: 취미를 같이 하시면서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0: 네, 그렇게. 그리고 가장 뭐 1박 2일 이렇게 여행은 항상 늘 아이들하고 함께.
2: 아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또 좋지만 두 분끼리의 또 소중한 또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뒤어서 또 들으시겠지만 2월 5일이라는 또 날짜가 또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좀 이건 좀 감동인데 이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두 분의 이야기는 되게 서사가 저희 애들한테도 되게 뭐랄까 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두 분이서 또새 아이를 키우시면서 어찌 보면은 두 분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것뿐일 때, 예, 그것 이외의 것들을 쪽 어찌 보면은 조금 낭비하고 놓쳐왔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2: 맞아요.
1: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이 가사의 작업을 하시면서 이 울고 웃고 하시는 이 과정들이 되게 하나의 휴먼 드라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세나님께서도 작사하신 거를 낭독하실 때 울먹이시는 모습들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거를 옆에서 묵묵히 들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또 명형님의 모습도 그렇게 좀 기억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세나님께서 이 여행처럼 그대와라고 하는 이 여행이 가장 이상적인 여행이라면 그냥 두 분이서만 떠나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뭐 시간과 뭐 비용 제약이 없다고 하면 두 분이서 어떤 여행을 해보고 싶으세요?
0: 둘이서요?
1: 네.
0: 둘이서 배낭여행.
1: 배낭여행.
0: 네. 진짜 아이들도 이렇게 누군가가 봐줄 수 있다고 하면 약간 좀 즐거움과 약간 좀 힘든 것도

0: 다 함께.
1: 네, 그러니까 뭔가 산티아고 길이던가요.
0: 어, 산티아고 아, 순례길,
1: 스페인에 이런데 걷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냥 뭐든 함께 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게 네. 어디건 어떤 네. 어려움이 있건.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행처럼 그대와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를 뽑아주신다면요?
1: 세 가지.
0: 일단 여행일 것 같고요.
1: 네, 여행이고 그냥 행복했었다는 말, 끝말에.
2: 행복했었다는 네.
0: 행복했었다는 말. 네. 아, 그 모든 순간이 다 행복했었다. 네.
1: 그리고 소중한 시간들.
2: 소중한 시간들. 와. 그리고 참 여행을 떠나는데 그 다 같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그대와 떠난다는 그렇죠. 게 이 노래에 정말 그 어떤 느낌의 곡일까라는 그러니까 여행처럼 그대와라는 제목이 떠올리게 하는 힘인 것 같은데요. 요 곡의 가사를 또 조세다님의 목소리로 완성된 가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가시죠.

0: 여행처럼 그대와 작사 조세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지. 오래 걸리지 않은 그 시간들을 기억해. 우리가 함께하며 웃었던 시간보다 토라지고 서운했던 시간이 더 많은 듯해. 두 해 두 번의 계절, 두 명의 천사를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어. 그 순간부터였어. 설레이고 감사하기만 한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보낸 것 같아 후회가 되었던 날들. 이젠 너와 함께여서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고파. 1년에 한 번은 단둘이서 여행하기. 수많은 기념일 중 우리의 첫 만남 재현하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하기. 사소한 티격태격도 함께여서 행복한 추억. 우리가 더 멀리 여행 가는 날. 너여서 행복했었다고. 너라서 행복했었다고. 세상에 말할 거야.
1: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
0: 이거 녹음할 때보다
1: 네.
0: 좀 더 울컥하네요, 괜히. 뭔가 저한테는 이게 가사가 되게 짧고 함축시키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저 안에 다 알고 있는
2: 더 많은 있죠.
0: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나올 때마다 울컥.
1: 네.
0: 네, 이래요.
1: 그러니까 가사라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수많은 스토리 중 어떤 하나, 어떤 수많은 감정들 중에 축약해서 하나 이렇게 띄워야 되다 보니까 함축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네.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이야기의 컨텍스트와 맥락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 한 소절 한 소절 너무 소중하셨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저도 그 가사를 쓰는 과정들을 지켜본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을 좀 고르고 골라 쓰셨는지를 아니까 저도 좀 울컥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재 씨는 어떠셨어요?
2: 저는 정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와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로 향하든지 누구와 함께라면 뭐 정말 좋은 순간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하지만 가사의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 이야기들은 또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런 그 밝음 뒤에 또 어둠도 느껴지는 그런 독백이었고요. 노래가 또 정말 좀 로맨틱한 느낌으로 그 여행을 떠날 때 듣기 너무 좋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기를 바라면서 또 청해보고 싶네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반면 명영님은 이 가사 낭독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주 사랑스럽게 들었습니다.
1: 오늘 이 자리 어찌보면 명영님께서 못 오실 뻔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게 시간을 빼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세나님이 처음에는 나 혼자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절부절 못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사회성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저희한테는 티도 안 내시고 다른 분들 사연이랑 노래도 너무 깊이 있게 들으셨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멍해지시는 그 모습을 봤었거든요.
2: 저도. 멀리 쳐다보시네요.
1: 근데 명영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얼굴이 확 풀리시면서
2: 다른 분이 되셨어요.
1: 네, 화색이 막 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3: 다행입니다.
1: 네, 명영님께서 그렇게 든든하게 옆에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세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1: 좋습니다. 그럼 여행처럼 그대와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뭔가 두 분과 시간여행을 갔다 온 그런 느낌인데요. 추억들이 이렇게 스쳐가면서 영화처럼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사연을 알고 들으니까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희망찬 곡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2: 아니요.
1: 원래 그 참고했었던 곡은 어떤 풍의 노래로 나오길 바라셨어요?
2: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 아로하 네,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1: 그렇죠, 맞아요.
2: 근데 사실 이거를 처음에 그 곡 이거 할 때 약간 좀 챗지피티한테 네, 질문을 던졌는데 그 노래 그 원곡 노래들을 듣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네.
1: 가사를 넣어놓고 이 가사에 어울리는 비슷한 노래 뭐가 있을까 했을 때.
2: 근데 너무 곡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끝에 결국은 내가 정말 떠나는 날 그냥 너여서 정말 행복했었다고 너무 희망 찼으면 좋겠는데 근데 곡을 너무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1: 네.
2: 저는 너무 좋았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글이 아무래도 좀 솔직했기 때문에 좀 이런 뭔가 진심 어린 느낌에 그리고 또 밝게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런 마음이 좀 잘 담겼던 것 같아요.
1: 서로 그렇게 공을 돌리시면 누가 누구의 공이 있는 겁니까? 제가 가져갑니다.
0: 이 수업의 네, 공이 있습니다.
1: 이걸 만들어주신 전주문화재단과 네, 가가오 사업에 네, 있다 이렇게 얘기, 공을 돌리겠습니다. 네.
0: 특히나 또 그 잔소리도 가사가 될까요? 됩니다인데 네, 잔소리가 생각해보니까 모아서 함축적으로 들으면 좀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네요.
1: 네, 이걸 이제 주최하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두 분의 공을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두 분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배낭여행으로, 예, 산티아고 순례길 딱 가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힘든 순간 딱 들으시면서 서로 잠깐 덥다고 손 뿌리치기도 하셨다가 또 다시 또 노래 듣고 또 서로 땀 닦아주고 이런 여행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2: 네. 예.
0: 작업을 시작하시면서 아마 이 다양한 사연들을 글로 녹여내셨는데, 이 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목소리로 표현되면서 좀 오히려 내가 이걸 썼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들으셨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1: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요.
2: 세상에 말할 거야.
1: 세상에 말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2: 네. 언젠가 정말.
1: 예, 지금 이미 말하고 계시잖아요.
2: 네.
0: 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네, 말씀을 잘 못 하시는 편일까요?
1: 그럼 명영님께 이런 이야기들 평소 잘 안 하셨어요?
2: 아니요, 항상 해요.
1: 항상 하세요? 네. 이거 명영님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명영님은 어떻게, 팩트가 맞나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3: 예, 뭐,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1: 아, 돌려서. 예를 들면요?
3: 아, 이게 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그, 와이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뭐, 챙기는 부분이, 예, 좀 있었죠.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걸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3: 네.
1: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진짜 같은 한국말을 써도요. 저도 이제 경재 씨랑 15년을 함께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야 경재가 저런 얘기하는 거면 나한테 미안하단 말이구나. 아, 저 말은 경재가 나를 걱정한다는 말이구나. 요즘에야 조금 들려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왜 저 친구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지? 왜 저 친구는 뭐 나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0: 네, 미안합니다.
1: 근데 저한테는
0: 빠른 사과.
1: 저한테는 너무 보배 같은 존재고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경재 씨 없었으면 이렇게 음악 못했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입니다, 사실. 근데 꼭 그게 경재 씨 앞에 단둘이선 잘 못해요. 잘 못하겠고 그냥 어떤 이제 뭐 카메라가 들어왔다거나 뭐 방송이라거나 이럴 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애둘러서 그냥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두 분도 정말 앞으로 이어질 여행 같은 어떻게 보면 앞날들을 또 축복해 드릴 텐데 서로에게 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3: 저부터
1: 네네. 네.
3: 여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사를 써서 저도 이렇게 이제 밖에 이제 좀 새로운 걸 보고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거를 워낙 좋아하니까 앞으로 계속 좀 건강하게 좀 여기저기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꼭 그러고 싶고요.
1: 네. 너무 진심이 담겨 있으셔가지고. 네.
2: 저는 그냥 아까 옆에 분들한테도 그 질문을 하시길래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생각을 했을 때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가 좋아.
1: 진짜.
2: 네. 네. 너무 예뻐서 좋아. 그 말이 정말 그냥 지금은 정말 보기만 해도 진짜 제 눈에 꿀이 떨어져요. 저희는 인제 신혼인가 봐요. 애 셋 났는데.
0: 야, 신혼처럼.
1: 야, 네. 옆에서 박수를 막 쳐주고 계세요. 야. 그러니까요. 저희 사실은 두 분을 저는 애초에 너무 다정하게 요 앞에 커플 두 분도 그랬지만 너무들 다정하게 오시니까 이분들이 뭐 우여곡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을까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두 분께서는 꽤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예,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여기 오기 전에도요.
2: 저희가 처음 만나서 하는데 사실은 네. 저는 저희 신랑의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지금 인재와 있죠. 고백하는 건데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 들을까 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자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너무 자꾸 아닌 것 같으니까 뭔가 끌려가는 느낌의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게 하느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턴데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 뭐 조금만 잘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못하면 그래 내가 이래서 결혼 안 하려고 했어 막 이런 네. 그런 식의 상처를 좀 신혼 초에 좀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후회가 좀 들고 나서 뭔가 정신 차렸을 때는 뭔가 이 사람 표현은 안 하는데 안에 상처가 많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한테 드러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드러내니까 이제 상담을 다니기 시작했죠. 좋은 기회로. 근데 끝까지 안 드러내더라고요.
0: 그러니까 묵묵히 상처를 네. 견뎌내고 이렇게 네. 있었던 그런 느낌을 네. 받으셨던 거네요.
2: 근데 정말 그 중간 찰나에 어디 이제 저희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가서 뭔가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편지로. 유언장처럼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두 장, 세 장 분량은 원본, 두 장은 수정본.
0: 아, 수정본.
2: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걸 다 보내야겠더래요.
1: 수정본, 원본 다요?
2: 네. 왠지 보내야 될 것 같았는데 진짜 그 원본 내용을 보면 제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그 신혼 초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0: 글로서 그때 네. 털어놓는 네. 네, 속마음을 느끼죠.
2: 그 뒤로는 이제 저희가 막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는 뭐 상담 같은 걸 하면 사실 과거의 아픈 기억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화가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거 하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0: 추억들이 네. 떠오르셨군요.
2: 그냥 뭔가 나를 되게 사랑해준 기억,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던 순간들, 예,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 오는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두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두 커플 얘기 들을 때마다, 네. 내가 좀 더 나이 들어서는 이분들 같았으면 좋겠고, 네. 저 프로타임이 사실.
1: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2: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오진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런 감정들을 받으면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네. 와,
0: 잔소리로 어떻게 보면은 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지나오셨고, 가사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옥석을 골라내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순간들만 남아서 두 분의 또 서로에 대한 속모함과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계기로, 네, 이 잔소리 가사가 될까요를 수업을 또 열심히 또 들어주셨던 것 같네요.
1: 그러니까요. 이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저희 수업을 연장하는 천명이 되셨잖아요. 예, 그 진심이 사실 느껴져서 저도 그냥 인사치레로 말씀하시는 것과 뭐 진심으로 하는 것이 사실 저도 알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또 옆에 두 분도 두 커플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전주문화재단에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좀 얘기라도 해보자 이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없는 예산 짠이어서 예, 이 새 커플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네.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 놀이팀한테 좀 감사하다 말씀
2: 감사합니다.
1: 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0: 특히나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사실 저희가 작업하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서로 속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없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그럼 반면에 영영님께서 이제 세나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3: 네, 물론 알고는 있었죠. 네. 뭐 저기 그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가서
1: 네.
3: 그 전까지도 계속 감췄다고 해야 되나? 그냥 밖으로 이제 내색을 안 했죠.
1: 네.
3: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그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좀 말을 좀 쓰고 싶다 글로라도 그렇게 이제 좀 했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말씀 중간 중간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기 경제 선생님도 그렇고 이게 저희도 상담 치료를 치료라기보다는 그런 걸 좀 했는데 그게 딱히 좋은 게 아니라 뭐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서로 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을 서로 이제 좀 풀고 갑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인데 마음이 안 와닿더라고요. 왜 꼭 그래야 되지?
0: 너무 솔직해지는
3: 그냥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안 좋았던 것들이라든가 좀 상처받았던 것들을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희석되고 없어지고 그냥 뭐 어딘가 자리 잡고 있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그때 안 꺼냈는데 왜 내가 또 꺼내야겠어? 그냥 꺼내지 말고 있을 거야. 뭐 난 남자니까 뭐 이런 식의
1: 네. 네.
3: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또 갔는데 또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이 뭐 그때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뭐 한번 꺼내서 뭐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 좀 그렇게 썩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0: 불편하죠.
1: 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마치 뭐 취조당하는 것도 아니고.
3: 네, 약간 네. 좀.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뭐 내가 그런 건 없고 서로 간에 이제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 누군가가 이제 유도하지도 않았죠. 선생님들은 네.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는 내가 가사를 쓰고 싶은데 안 좋은 걸 쓰겠습니까? 좋은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네. 그냥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좀 하니까 오히려 좀 진짜 예전에 와이프를 좀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기회로 조금 더 좋아지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0: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명영님의 2월 5일을 또 이어서 들어볼 건데 네. 사실 좀 작업기들이 그 좀 떠올라요. 아마 이런 사연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되씹어 보면서 처음에 그 2월 5일이라는 주제도 너무 참신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글을 맞춰서 막 오셨었잖아요. 글자 수를.
1: 맞아요.
0: 그래서 이건 시조대회가 아닌데 왜 글자 수가 3434로 막 배치가 돼 있는 거죠?
1: 4333. 네.
0: 하는데 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면서 정말 이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놓으신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인생의 특별한 날이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2월 5일에 대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1: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나도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이렇게 극복하거나 잔소리를 어떤 뭐 이렇게 서로의 애정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리고 저희 두 팀은 음악은 열심히 해왔지만 누구를 뭐 상담하거나 누구한테 어떤 치유를 한다? 뭐 물론 음악으로 간접적으로 했을 수는 있어도 그런 아리송한 어찌 보면 자신감 없는 시작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저희가 역할보다도 선생님들께서 그 순간순간 진심을 다해서 임해주셨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방금 명영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이 저희한테는 되게 큰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또 2월 5일 가산 방송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제목 2월 5일 작사 이명형 중화산동 참치집 우리의 첫 만남 치마징장 입은 너 바람에 흩날린 머리 첫눈에 반해버렸지 그날은 2월 5일 참치맛은 기억 안 나도 너의 따뜻한 성격은 아직도 선명해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우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지 좋은 느낌 설레는 마음 좋은 느낌에 네가 참 좋아 우리 함께한 모든 추억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 기억해 가장 빛났던 그날은 2월 5일 우리의 시작을 영원히 간직할게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게 너와 나의 시작은 2월 5일 내 야구 등번호는 25 둘이 만나 5시 된 우리 가족 우리의 시작을 영원히 사랑할게
1: 이야
2: 저는 진짜 유독 인상 깊었던 게 내 야구 번호 25. 야,
3: 이거. 이거 등번호 함부로 정하지 않거든요.
2: 야구팬들은. 그러니까요.
3: 그러면 이 곡을 작사하신 명형님의 이 곡을 들을 때 2월 5일에 중요한 키워드 3개를 꼽고 노래를 한번
2: 들어봅시다. 네.
1: 키워드는 당연히 2월 5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인 참치집이 들어가야 되고
2: 참치집. 참치집. 평화동이었죠? 네, 평화동 참치집인가요? 중화산동. 중화산동 참치집.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시 된 우리 가족.
3: 아, 요 가족. 아,
1: 세 개가 중요 키워드.
2: 그죠. 둘이 만나 다섯이 된.
1: 네.
2: 그것도 어떻게 딱 뭐 마치 맞춘 것처럼. 그래서 광철 연민이도 맞추나 봐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끔 예, 들게 했습니다. 자, 그럼 2월 5일 들어보시죠.

0: 시원하네요.
1: 이야, 정말 정말 대서사십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예, 이렇게 함축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2: 아, 저기 노래 이렇게 멋있게 제가 부르지 못할 정도의 고음을 주셔서
1: 사용이 불가한
2: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예. 너무 노래가 좋아요. 제 마음에 쏙 들고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3: 저는 이거 노래방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고음 불가.
1: 그래서
3: 스트레스 받으면
1: 두 분이서 2월 5일에 만나서 참치 먹고 노래방 가서
4: 2월 5일에.
1: 그러니까요. 그걸 딱 맞아떨어질 텐데.
4: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여행처럼 그대와 그리고 2월 5일 이렇게 다 들어봤습니다. 아, 경재 씨도 얘기 좀 보태주시죠.
5: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말씀을
1: 맞아요.
5: 네, 들어보고 싶어요.
1: 네.
5: 서로에게 바라는 말. 명인님부터 네, 부탁드릴까요? 네,
2: 그 진짜 그 가사를 하라고 할 때 그 주제를 아, 이 첫 만남 진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첫 만남 그러니까 이제 사진은 오래되면은 조금 조금씩 바래지면서 이제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잘 안 보이는데 이 글로써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이게 볼 때마다 그때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그게 글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둘이 만나 다섯 땐 우리 가족이라는 야. 그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가사 와이프가 쓴 가사처럼 우리 영원히 저기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네, 저도. 아, 네. 이런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멍석가라짐 하기 힘든. 그냥 지금처럼 살아왔듯이, 지금처럼 살아왔듯이 앞으로의 날들이 어느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그 날들 동안 우리가 맨날 기쁜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싸우는 날도 기쁜 날도 그냥 다 우리한테 행복한 순간들이 되길 바래. 사랑해.
1: 두 분 우여곡절도 많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많이 무겁기도 하고 버거우실 때도 있었을 거고 서로의 언어가 달라서 곤란하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그걸 뛰어넘으시는 과정을 저희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두 분께 또 여기 앞에 두 분의 커플들께도 네, 존경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잔소리도 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당신을 향한 마음이 담아있다면요 이렇게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들 그 자리에서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소감 예, 광철님, 연민님부터 예, 네. 소감 전해주시죠. 네.
6: 너무 의미 있고 저희한테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앞으로 결혼할 이제 어떤 커플이 되었고 또 저희보다 훨씬 이제 오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이야기가 저희한테도 앞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 네,
6: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7: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받았고 그 전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 이 두 커플을 뵀을 때의 그 표정보다 지금 마지막으로 뵌 표정이 너무 너무 예쁘시고 너무 좀 본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우신 그런 이제 모습을 봐서 너무 이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1: 봄 받아서
7: 네, 봄 받아서 예쁘게 잘 돌아가겠습니다.
1: 네, 축복드립니다. 두 분께도 광철님, 연민님 너무 네, 사랑스러운 커플이셨어요. 네, 좋습니다. 현님, 네.
0: 제가 이제 두 분의 방송을 본 적이 없는데 은총님이나 경재님이나 너무 참 노련하게 방송해 주셔서 우리는 좀 불안한데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편안했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좀 그러니까 뭐 작사나 작곡 시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가 마침내 하게 되었는데 좀 좋은 시간들 갖게 돼서 앞으로도 좀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더 심화된 가정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9: 네, 그 가사를 쓰면서 뭐 저를 돌아봤는데 저를 돌아보다 보니까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쪽 분들이 가지고 싶었던 추억들을 이쪽 분들은 이미 가지게 된 것 같고
1: 네.
9: 저는 새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축복이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잘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는 좀 더 많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 감사합니다.
3: 네, 저도 그냥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서 되게 제 주변에도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둘이 이렇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네, 진짜 부부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좋았던 기억, 추억들도 이렇게 되새기면서 서로 사랑했던 순간들도 다시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즐겁잖아요. 뭔가
1: 네.
3: 나쁜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에 정말 예산 편성 많이 다양한 부분들
1: 다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네. 세금.
3: 왜냐하면 저희 너무 감사해서 이런 감사한 순간들을 다른 사람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두 분 너무 감사드려요.
5: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3: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10: 이상한 계절 그 두 멤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분기마다 했으면 좋겠네요. 다섯 커플씩.
8: 다섯 커플.
10: 네, 네. 다섯 커플씩. 너무 많이는 힘들 것 같고요, 두 분께서. 네. 네, 매 분기마다. 그 이혼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10: 꼭 했으면 좋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덕담 전해주셔서. 네,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저희 경재 씨께서도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네.
5: 네,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든지 용기가 필요한 요즘인데요. 정말 용기 내서 한 발자국 내딛으신 덕분에 정말 여섯 분을 닮은 여섯 편의 가사가 그리고 노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노래말을 쓰셨던 그 느낌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루하루 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으로 또 수업을 마친다니 또 시원섭섭하고 아쉽고 그러네요.
1: 네. 아, 그래도, 마무리가 있어야 또 새로운 만남이 있으니까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2026년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가가호 일환으로 진행됐었던 잔소리도 가사가 될까요? 싸우다 정드는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했었던 프로그램 여기서 감사한 말씀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안녕.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미치지도 못하는 설레발.
1: 근데 이상해 좀 잘못된 듯해 다 설레걸 조금 해.
0: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니 혹시 이번엔 다를까.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커랑 같이 있어, 지금. 아,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0: 여보세요? 어, 어디야? 어, 집에 가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제발.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심심해서 그래.
1: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4: What are we gonna make, Rafael?
5: We're gonna do margarita.
4: Margarita, okay, quite classic.
5: It's a Mexican, that's right, cocktail. Really classic.

안녕하세요. 낭만무지개 크리스탈 심입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겁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그럴 때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나만의 풍경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는 길가에 핀 꽃일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노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풍경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함께 웃었던 어느 순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살면서 참 예쁜 풍경이었다 하고 마음에 담아둔 순간이 있으신가요? 지쳤을 때 꺼내보면 조금은 힘이 나고 다시 한 걸음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풍경 말입니다. 유부녀 킬러를 보다가 마음에 남았던 내용인데요.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뭘까?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 보고 싶었던 전시를 보는 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처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즐거움일 수도 있겠죠? 아이유의 마음 음악 들으며 낭만무지개 시작합니다.